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조와 千日 주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당 민배 주람 토르와 신배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Kesi kiran kensu lekun tang jizuo pendi lekun lobja menkang kile chije jugi sechi chongre tang chongre chimso zone kuigong tang lekun di ledun ba yinchi ninda ni ba tu de tang ta che chi gu kesi chawa ge ba tang lo ge ba lu shu me ba mi gu na wa so ge ne da yu chi tu do du mian ju chi gu 康边南的苦油啦，年代儿几公顷的，拢苦都切吧。

0: 别直接上，就管了长着土皮也不切吧。即便宽宽的裤腰，长着军裙切吧。做那宽宽说，管俺的露珠直接上，就管直脚切吧。米格给穿定了拖囊切吧。何止结果啊，老结果，张小康那白出门看那结果。罗松岩去我国科学美别政策预备没错的，多少罗菜的我国科学表规模奇怪，他把图监管处人工案巨人用的我国科学不同，国内摊位免科学贵，让我国送了数学贵，让先人家骗了地摊用途。
1: 立刻打马车。지지 좋은 시리 나가서 롱중기 입죠. 산용산파, 실지용산, 나지용산나고 조리당, 쇼버시, 농창수, 모세당, 신도 망성추구, 샤당, 차샤, 봉아, 야시소, 원상추구, 오모당, 세미리, 슈지신도소, 님나추구, 초망성추구, 동신나무당, 창당, 농창추구.
2: 롱중기 사자주의 대단히 좋아, 즐거워.

0: 교수나 아 교수나 아
1: 잠시만 치다
0: 야야야 나다 봐 아야
1: 어야
0: 개말이
2: 다 수고장실라
1: 야
0: 이거 레서 너 가봐 좀 쉬라
1: 야
3: 치라
4: 섭소 치라 랑가라
3: 야
5: 이 교수 너 좀
1: 아
6: 七月，他容的这兰姐，出血的，俺也亲妹妹。

0: 그것도 저도 거기서 되겠다. 대파리.
1: 야.
0: 오케이 아마리 대파리. 그것도 좋다 다 그래.
2: 여셔.
1: 저저 저.
2: 아직 안 했다.
3: 야야. 저도 거기서
0: 되겠다.

0: 사월 샤첸 쳔 손자 디추다 기브죠리.
1: 허지 잠시 주시도가.
0: 저게 통원 잡든 조유 로용면사.
1: 집에 쟤네 통원 니 기부츠코야 요시.
0: 얘 람테다 쳐야유.
1: 쳐다.
0: 너니 대통도 규정료 대오래.
1: 니 제지르 니야 캄부사가 친쇼.
0: 너니 대연제 규정료 친부다. 따라 레어스 체지 매베.
1: 저 아호가 대샤먹고 봐. 잔초와샤 카르도. 머신에 대고니 저로 로부친 유자. 다당가라니 정지다 왔담다 키아 카르도 아. 요. 요. 가지.
0: 가지 정지다 와. 란다과리 비라 토르지 지지디. 길링님들 이제 돈독해야 세유베.
1: 니카야스 가르쳐서 아. 잡든 맵스베디 니카야스 세브베. 창고셰는 아이데 된두메. 지네 레가세야디 레라비어 삼주고 머신에 초르튼두 로바데야디 노지게 마르바. 키스다.
0: 전수수 가로 따과르시 보신나님도 캄시나 대주야 드림즈베.
1: 뉴유자. 야, 왜? 과조가.
0: 르다.
1: 아, 지니 놓아샤. 니 놓아샤 놓아샤 놓아샤.
0: 르다 치.
1: 랑 과조가.
0: 치도 제모.
1: 왜?

0: 어야 저시대다 야 망치 쏴
1: 어 신부시도
0: 니랑 기준 시민동아
1: 제마 안설레서는 마라데서 같이 용기 가쳤어
0: 어 개체만서 단다 안성 농구신다리에 你 다들 심으라 챙겨대기. 뭐랑게 양사랑 챙겨 메줘.
1: 챙겨줘. 언니 님다 챙겨주기.
0: 시베. 뭐랑 다들 그제도.
1: 뭐랑 녀도 스타디 나다과 담사견시기. 시안레 쪼급러. 나 이거 매베 챙이시고샤. 이내 탄다 규정 못 챙기지. 녀자 가봐 제디. 계속 챙로 말아 봐. 좋아요시기. 친도 나리. 그 뒤에 낭다 메시기. 아반게 오유시 삼심제도
0: 심제체우마시 안상과 레비네 낭다요마시 무랑식다치 미시달파 오유마시는 감면제시
1: 이내녀저와라 무랑녀 틸리언 승기 그저체네 범지저버 이내 언니가 등을 뒤든 챕상마 탄드투스
0: 지두카시
1: 안상게 무랑 타른 구지 전대도 타른 선사 주긴시
0: 其实对我那么让日对应呢我最开始用吧对我都安生碰不对做不定的去的马戏一年年的呢我让过来的应该马戏哈但我让过来是用马戏钱的让给日对开始啊你日对嗯让给钱呢啊对
2: 呀，忙死了。

0: 하체소
1: 뒤주의부터가 미세기 저때 제 표지 담이 있는 가로저와 교정구 키우시.
2: 자이는 가로징 요면에 내론 출교 교시해도.
0: 아, 지링치예. 랑은 아 덕부치기베. 랑기시대 대체 내 동수 출기셔.
2: 뭐고? 겐텔라, 내 넣으셔. 지스겔. 내 로위에 제쳐. 야마 제마 치라.
0: 영아, 로위에 유니 박이 동수 금주니 거이.
2: 영아.

0: 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고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봐줘.
1: 플레즈 찌주다.
2: 가나 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참즈 체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고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네 자진주.
0: 다 가봐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아셔. 나를 놓으시기. 너무네 라는 값이 자유. 나다 카마제로 용두게.
1: 치. 기라니 녀러 팔로제 돌로제가 교. 된다 가르이네 도스네 셰쇼시.
2: 첸키니.
1: 근데 미시다를 섬제치고 이베 아. 라는지 되다. 가짜도. 돌로제 사서나 다고 카페 가나 쇼. 너니게 비게 고대고.
0: 아셔.
1: 왜? 다 진디 당 마시. 기지 가르이네 도스네 셰쇼시.

0: yami kimbe na kung tibu mebta na kung kakba na chu yaksu tenba go na go yu kor lo tsing yidu lo tsi jik jim jim hodo kwa soki yami ni chu tun si gyobu ching pi tang do pipta ching pi tang gi tun si ching pi lu ni gye gap ki chingwa la ki yu be yami na tsu ju si si zi xin gi nin ju le ju be min chu di nguan tu gi leng kyo tab lam gi go ni min chu na kung ki sawa gye tub la min chu gi gyu rim lang kap kya me go be tang na kung la puk tu me be to ni xio gyun kang ya me ba ya ne sang tu
1: gyun tong ya me ni ri tang tie wei ren xin ki ya me ni la pian bu yu gyu rim yong la xiep xiu yu be xiep xiu bu qi la gen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en 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e bu sar be ka ji qing bi tang na 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i ka ji qing bi tang na nye mie che cong kang luo go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uo go lu chong tang bu ka ji qing bi tang na nye mie che cong kang
2: ho ho ya zhen jie ling guo dang jin hang guo di ye luo chu zhe kun duo de xin da da ren hang guo di 나란즈 사브르도아데 예 티레직신다 디네데 디나로데직신다데 벌 체념도아데 예신다데 디네야 소브도데직신다 고테 간소에 헌도디 제타
3: 다야 자기사
4: 자들레 돌돌 주베
3: 자가티스 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네 영중의 멘스리
5: 这张家的感情名都啦张大姑也不是车衣所以这门友的店家韩立方陪着当的这个人都是刚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这也不是人给这要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着当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起落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1: 韩立方的我那样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叔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6: 红国啥不的 我呢, 现在面这个比较多 你住这样不行不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7: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화부침부 송자 강반의 찌그탕 강배서다 재미나자고해 괜찮고도와
8: 박바 스주랑바탕 세크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유지 유방 박부 장식한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메바 최저당 배주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툰바 바꾸 세계 개발 속이 박베리기 내려라 유방 바꾸 장식하니 집이 매바 최저당 배주능조 유방 바꾸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려가라 다큐지 유방 바꾸 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위해 지난라 박베리기 내려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낭초라 이미 최주다 냠리양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9: 유방 바꾸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곱의 교인 박베리기 네드카라 총카도피네 시제 냠레낭세 고르구단 고수 고레미고
8: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0: 남산 키랑게 균세 쉐바 카카샤 공무수 키랑게 균세 쉐바 카카샤 감사 키랑게 균세 쉐바 카카샤 공무수
1: 디신지스마 어제 차부차부리시야
2: 디신이
1: 내셔제 마셔지 차부차부리시야
2: 차
1: 七花七色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个酒你给他
2: 인다
3: 인다
2: 니엘 베이지디 아시게다
3: 니엘도 도튼 다르 제스고에
2: 아 쇼자 쇼자
3: 딱딱이 쇼자 제 나 중대 레사드한테 쇼자 돌아치라 지금 야 이 바보 안에
4: 기라 이제 쇼자 이다
2: 레사 제스레 로쥬 야게 수고 되면 탐고 용쇼 지사 챈저 지사 챈저
3: 야야야 세기 세기 되게 되게 쳇 말베 세기 세기 되게 되게 인다
2: 인다
3: 인다 인다 세기 세기 되게 되게 인다
2: 비스 야 교시
3: 야
5: 到了沙松站你去哪里苏古得当的老总也给瞧俺们这用心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热沙真是的
4: 你到我去越臭哎。山桥蓝着永雪江明蹭着雪啊。

0: 암질라 암질라 뭐라 상황이 없어
1: 경 안녕도 쉬어
0: 쉬래 장가 줄루니가 주다 가대유야
1: 예
0: 상아 경아 지니 지 둔지 누이다니 시부유 배주 동시 줄루니 사손 되라 가는 거니 세라쇼
1: 예

0: 阿生，让着高来岁数。
1: 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
0: 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
1: 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
0: 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
2: 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
0: 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阿生，让着高来岁数。过来看看呀，嘞。 감사합니다.
1: 영원히 여보세요.

0: 태원아 아빠님도 주디 가보더스면에 가난하네 가체지 칠로조토는 다해지와 성부유 예심다지에지 치미 티주신부더스 치미지 나 아빠마도 미에 아빠령아마도 용아리 이니 로봇학교랑 아유시하지
1: 冷水嘛，千把气些。俺拿了罗队，接了草木给咱些。阿生，给舅妈些，等到俺有事不？你上车里，让大多些。 같이 하면요 같이 말인 거

0: 오야. 드린다 가서 함시 어이. 법정 트. 하루 다.
1: 여쭤. 이상아.
0: 캠에. 어, 캠도. 클라 가르사니 발럽다.
1: 저.
0: 저
2: 클라사 두게.
1: 뭐가? 나 안샤 고유.
0: 치외. 안샤인도 쇼르.
1: 마라타도 감미 쇼스 거봐. 키라니니에교.
0: 가샤 침레.
1: 뭐저 제가 친스.
2: 뭐저에. 뭐저 좀 듣지베. 인기 마시. 뭐나 소춘지든데 뭐저 뭐저스다 용 마시.
1: 뭐저 뒤제스메. 뭐라라 짠나러라. 지민 생각로메 뭐저 치과시. 최진일 광마께.
2: 지민 생각.
0: 지민 생각.
1: 가셨어.
2: 양가시다.
0: 아. 치외. 장가 좀 생각하라. 융어 대사 매 잡자 그래.
1: 윤과청. 나 좀 전혀 매 봐.
0: 아.
1: 지민 생각 같이도.
0: 니랑 셰비는 랑감다 맞지 아. 지민 생각하라. 뭐죠 제비는. 피진 밀루 깨지 채웠다. 시구이베. 디

0: 야, 얘 가봐 키즈 가자.
1: 고다.
0: 속히스다. 속히스다. 속히스다.
2: 왜?
3: 난 가봐 여러. 속히스다 제.
4: 영아 영아 수사 제제 야.
2: 왜?
5: 지휘, 가봐 니그 유배.
0: 자민. 아, 자민, 听 这里.
6: 老年 다 알았어.
0: 네차 로냐 사브스 텐샤사 신뢰 다가 친두게니 땜침부스도사 야면나 나라니 에스니 지두게
2: 어 치외 사과대 가 레시다유
5: 야면나 슈그 사과대 다가 줘
0: 슈그 사과래 영아 제라 레치시 바이바이
2: 바이바이
1: 그리스도
0: 다리사와대 저와도 슈구사와 저사
1: 양초와도 사르베 기타니 다와지스토 메다 저와딘제 두게 러니다가 조야 뒤주에 메프지
0: 자민타도 심주로메 체시 소주나 친자 닌다 롱레 하나데 칼라사발레 뒤주다오시 러니다 롱 과열에
1: 오네 롱레 하나데 어르베
0: 디카스레
1: 가르디제 기우중구 친나 냥다도 슬리시 저유세디 통대매자 카야비
0: 장게스는

0: 합주 쉬어 중에.
1: 아, 쇼마쇼. 니자 치유님도 대야마쇼. 뭐라가 가삼시 치사. 니의 세미나를 뒤지게 뭐라라 라타만 선생비.
0: 가리. 나라니 좋아이네. 나가로 맹교대 니구이베.
1: 아, 딘데 좋아.
0: 佳敏，五年前呢，俺让他去了名贵，
1: 上个三不能行，全部得准备。可是让什么呢？预备。哦，什么呢？没。马进去了，俺让将活动着吧。让了没去，可是呢，俺先跟去啊。阿姐，让可说真没备。
0: 디가로지과 지유도 맹예하고 오면도 재미, 나 죽인다 라이 나 질러 바이바이
1: 바이바이

0: 아무라
1: 짜미 이교마다마 심주로마 조야 그거 미창마 요마시 장게 그거 대 지제체 미신다리 배즈망을 치웠다 시수게
0: 아무라 돌딥나 네 배즈 체쇼 기란다 바라 맞스심쇼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 균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취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링고 딱쟁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멜레 심제 지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더리 있느니 링고 딱쟁게 헝고지 권제 잠부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쟁게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 니 선바 가보 용범 하제 고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2: 허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디 니 로 주제 권도 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브르도 와대 예 티레 직신다 니네데 니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되직 쓴다.
3: 뭐지 난 소에 헝거디. 진짜.
4: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러칭이도 러스 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퇴시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0: 아자. 샹게 녜 짱모 코동데 쳬오스도. 나탄다 칼레 카치 카치 디지 멤치아스. 녜 디롱 과유메 시마솔라. 푸초와 디근데 지메 시마솔. 된다 먹고지 녜 코르부차치. 나 우단 토제리샤. 나 된다 디주 삼단야 투즈미도. 이네네 된 지근데 지고 메 마신자. 나 권다 니코미도. 샹게 체나가 근데 쳬오크시.
1: 아자.
2: 오늘 롤레 카나데어베.
1: 네가 쓰래.
2: 가로지제 규진구치나 냠달링에서 치시. 저 유세아디 톤드메자 카야비.

0: 苏小米，苏小米，七月，上课下用吧。快些送。卡巴卡盖呀，快些。
1: 哦，没坐下。
2: 진도도 쏘고야 임바 카조다지
0: 어 니에페친 고스는 없자
2: 멋있는 쏘고지요
0: 어 심지어로면 아차치 민록관심사
2: 장문코동스 카스리 소자민 장가통도 내주 카스산데요
0: 니라라 배상 가르쳐오래야 진통낭퇴 장가통보죠 니장가 심기민도 제장 아래 니는 되게 쉬워 삼죠.
2: 수소가로 예신도 미신달 니는 쉬야 하시. 더나 가르유네 니양아 삼콩 마시베. 다오는 랑섬 날 관심 알레 개체그르베.
0: 자니 가로 선자 랑섬제 지르 삼지. 니란 마시 바 미신달 쉬비.
2: 딘제 이네 포시 마세브제. 인제 범사 없베. 수자미 랑게 가 고고등기. 랑가 다과 처와 유스가제. 다치도 아자디다 인스메 시그베.
0: 딘제 마시운 거 치유. 나다 모자 지르당기 로조 저와이.
2: 나 이치우면도
0: 용아 이마신이 뭐라 깨다지 랑두대 은이 좋아 그러면 시에쳐 용두이
2: 깨도다
0: 용아

0: 야주아 용법 사바도 넣어요 마시 이내랑게 폐게다 땡리 유바 돈도 된자 유베 레어지 마세요 김자가 리나
1: 진이라 나 레차 주의 예민 리안 선수 또 세수 용
0: 알레구다 띵예 미샤인 여체 뉴스 벤토도 갑시다

0: 칸상 마리아 노시아 니랑 뇽초르 삼다민도 이네 치위 nga ran kam me me nya nga ran ni ge ma hong che do kale kyep che lap thum da ran la ti ni ge so chi ge ju go sam chu nya kha ne ma shi ne sem na me de chung ma shi nya de bi na ge bu kyo ge ge ni da di go shi ji de bi na ken sa bu sung bi
1: chang go shi ne ten da di nya no sha ge si ran to ye me na din ja so na de mi do nya chi bi ji ran chwa yu za da kwa nga ni do de ya yu ma shi 자미 장게 나 유르선 베슨 제도 나다 카체 마스 봐
0: 지위 니 켈리초 지마서 어미 정말 잔다가 용지 잔데 자미 베 손나들이 마 용 체초
1: 오네 에 계속 마실라
0: 니 나 계초
1: 제나 나 죽을 마도 그메스 나 계시
0: 마 소자미 미스디 링치웨르마도 감메베 나게기
2: 구쇼 키라라 가르코이노
0: 아 게모가
2: 제는 담사브르벨
0: 응아니 두도타스치기
2: 에스
0: 가르사 같이 되다
1: 응
0: 지휘
1: 응
0: 라니엘 되야 니엘 하고 싶어 같이
1: 요

0: 下心急不堵。
1: 心不急不用呀，你就看车子，是的。
0: 天上米就穿不起我心球，年大干那去挣你第一，那你给些些啦多，看上明年就要俺往有些的，米的绕不进去。
2: 야니야 같이 유메 떡이 왜?
1: 아, 디랑 가봐 싶어.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치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셴 유비 셴셴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드링안조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로리아 볼라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하죠
3: 네, 샵샤지 어디 직접 듣다고 나는 건데.
4: 겨우 수수도가라.
3: 네세.
4: 양우 수수도.
3: 저는 레바드 피부도 왜?
4: 어디 하고 나서 봐라.
3: 네, 로게 봐주. 참 안 기다려 줘야 이게.
4: 네세.
5: 한국이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3: 네, 네.
5: 하고도 공부해 줘 잠바 야. 양모 수도.
3: 네세.
5: 아,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은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나 저는 레바드 기란 티부도 왜?
5: 아래 봐도 사직 사베니.
3: 다 그냥 제가 텍스트들에 부야 얘기를
5: 하는 거예요. 네, 네,
6: 네. 너 한국 뒤에 건설 람사하고 나 시텐덴 로지 봤는데
3: 어디 그냥 그 출입다가 람사 티나서 너 그냥 리야 내가 부위
7: 지도 카바 내월 예고지 주주 직추 주주 직
1: 열투 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름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야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큐야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균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이라 슈는 순수야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처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청예 충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부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비 체비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네 취급 체유 조당야부메발 요상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싱 시워당 람티 딤쇼치웨 콤보티브 디싱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드탕 청야게베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숑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칭라 치부초 튀칭 쪼부용어탕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쇼 함 차지로 고르게 당국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7: Loge Padre Rigor Hamn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ing, Chugu Cheva Shin. Lum 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Chiw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iwel Hamula, Cherju Tang, Tidu Gotula,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g Goni, Chanila Gorge Gokuk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uke Gele, Jumigu. Penjong Loge Padre.
1: 여튀기양
7: Loge Padre Rigor Hamn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ing, Chugu Cheva Shin. Lum 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Chiw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iwel Hamula, Cherju Tang, Tidu Gotula,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g Goni, Chanila Gorge Gokuk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uke Le, Jumigu. Penjong Loge Padre.

0: 랑게 사과지 마담셰 비디 남자 친구 마치 아
1: 스남 춘이니 예동 고로 산시 교육 업체니 로든 체체 퍼유 돌아니 가르송 루팅키 사감기 예식도 교류 예친 루프 디다니 스남 춘이니 롱어 춥시 루프디 루규토 티뉴웨 루프 카 나바티셰라 정이 진진데 고링가 콩게 모돌레
2: 오빠싱네
0: 빠르디 먼저 루리니베 급수 고셰디 루질리아 슈디 차가토베 빠르디 워크 빠르디조 먼저 지고 로프초디 칸첨시라 퍼스 먼저 게로디게 류젠탕의 신제 편주 칸슈리 체비 디네 편주 칸슈리 체비 빠르디 첸델리아 게브지
1: 스남슈니 로프다팅급 팀상 자기 야구 대상 매부타 장교 종기 로블로마 순반 툰딘파 로중에 제메 로스 시주티 그진워 콩신의 딜랑은 로타르시 퍼유미마기 겟세메베 로겨티네 소체 수남춘이기 가르종토로니 퍼유기 로스 자샤테 정니기 뉴버템부든유 샘타체 퍼랑교 종기 젤로책동국계 계주캔알로네소 제임시 로블로마 순반의 툰딘파르키 로중에 리메 로스 시주 타르베당디 로비언타 도리 샤트르무체 겐린숨기 시주 튼규체베 Singzhou hui ji puzhu ki lopta jimbi, korbu hajan yang du dang yu shi.
0: Nga mo jing jim si di Jiangxi Nanchang li ri, tu jing jim si di Beijing Pengzhou lopting li ri, lopchin jim si di Shanxi Giwei lopchin qib ri. Chonggi qinbu, lopchi ku yu tu nyu yu za, lariyang su su pu yu liya lo du, wane sim na li ma dip shira chung. Hasa so, chonggi qinbo zhu ya ga samlo ku nyu yu. Yine dagba, su

강게 태라 이나야 정이 당로마 저촌기 내버터도 샤니 베르치기 테더북 갤럽진저와 미세시 여버 대왕기 콩라 로마남기 가신타 예치 침부 체신 역시

로디다리 수남 춘이기 닌다르 로메니아 간토 크로아티아 리케티 로마남기 장다 치다르 제유미 다시르시키 통마 로브다르 용급 로마 망보시키 소바랑 게피기미드 수남 춘이기 추제 치다르 조그니타 매체 치다르 찌그미소 콤바르지시 로브든 제유 다자 로숨친 신비 로메니아가 닌다르 장시 제주부유부지 로마남 찬로주와 동두 수남 주니지 셈나 뽑아 챔부지기 역시

0: 쿠르디 롭스 메도 강종 사도 용라 셰바 체니 성인지 체도 제외 사표더비
1: 배종기 수규를 제공인비 교코 자녀타 자녀니와 저와 감자시 여타 자녀 소외 레짐레 내가 강시 눈주 첨부 쇼라나 콘도 제베 내가 참아 동세 동조 시타 수임 제베 자녀 티리 덤규 강시 면바지 된티 제메 용 편종리 제나 디아 교코케 지워 시와 젠비 수규이
2: 내 초게 뒤지 Zavlin yangzine pübe mündün. Kacho yangçabe hase püli gira.
3: Yamin kimbe nangun debu mebta. Nangun kakba, nangchu yangzı dönba. Gona, guyukur. Lopçin nidü, lopçin cikcim cimhutuwa soge. Yamin nitsü tünsi, gyobu çinpi tangdu pebta.
4: Çinpi tangki tünse çinpi luni gyekabki çinwa laki yübe. Yamin nazı cüsü siyi.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 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6: 흥고저저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상부대부유바 깔렌마가바 문나 마셔바
7: 宁国爹当出来见过很多的，是吧？大半年以内，宁国当见过很多的，偏那也不稀奇多。宁国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家偷的吧？宁国啥不的？我呢，现在面上个半月也不多，你就这样不稀奇多？养过。
8: 呀，就这点呢，要得不？宁国爹当初还很过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何不给我汤？那就填吧。那刚不说给，那空填不面子。月芳，那当哪位说出看了皮蛋？我们就给这里人民写这的，伢们人拿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吹完，给他写情人。 나와 너소동아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와 속이 나와 대부매지 나타 나와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당초라 유파 나타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기 나와 시지니 유파 나타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가바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타 나와 내들라 다균지니
9: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탕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당 고수 굴레미고
8: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여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워여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0: Gulekas, le shida shida.
1: No, no.
2: Otsuchi.
1: No. Ke, yagoshi bunwa.
2: Mm. Boshi.
3: Xian la la be kai yu na, ren ni chun be sem shi gu.
4: Small hinge, tanda ningong ki nam shi wo de shu yin. Chen guan qu le qia ba sim sim pe yu chu zang zhe ni zhe zhu ni jiao song pa de mei chu kong ga le qia ba sim sim pe yu chu zang zhe ni zhe ge ni jiao ji pa de sim zhu zi zhe bo meng ku yu chu zang zhe ni zhe zhu ni zhong ni pa de sa ga zhe bo meng ku ne ren xin nam teng yu chu zang zhe jiu gu ni xi pa de kan ba zhe bo meng ku yu chu zang zhe jiu gu ni nga pa de Kangmala, Chapsimsim Pamne, Rimshi, Jumbam Kurgu, Chuzang Jajurgune, Gay Parer. Nedon Chula, Chapsimsim Pabu, Chuzang Janisusine, Jukji Parer. Tunzer, Chapchon Pamne, Rimshi Nam Tipu, Chuzang Janisungine, Wu Parer. Tomela, Chapsimsim Pabu, Chuzang Jajugine, Gay Parer. Chuyip Chula, Chapchon Pabu, Chuzang Janisugine, Joksum Parer. 播种了，恰不冲破丢，出张着你手呢，就送帕了。没到了，恰不中破丢，出张着你手送呢，就过帕了。可入去了，恰不冲破呢，人心恰不心心破丢，出张着你生个呢，就帕了。忙看了，恰不冲破呢，人心这么忙破丢，出张着你生个呢，断帕了。 Ruqir nam tim ne rimshi zhimba bam kurgu chu zang zha ni shi ne dun par. Sinni chu le chab chung pam ne rimshi chab sim sim pap gu chu zang zha juk du ne ngak par. Lari chab chung pam ne rimshi chab sim sim pap gu chu zang zha juk du ne ngak par. Nimar chab sim sim pam ne rimshi zhimba bam kurgu chu zang zha juk ge ne si par. Gar zong le zhimba bam kurgu ne rimshi chab sim sim pap gu chu zang zha juk gu ne chu par. Gigiela, Jimbabam Kurgu, Chuzang Jajukdune, Sumpar. Tsochila, Jimbabam Kurgu, Chuzang Janisukine, Sumpar. Samla, Timmy Zong Ta, Chong de Kajigi, Namsimund Sirona. Motune, Gena Chong Kir Kajigi, Namsimund Sirona.
5: 키리니 편안하게 체계 레서다와 투다 남제 도장리 판나 니게 때 보세니 아주 진심 콜 치주 팁다치 체무 팁세 체신 철심기어 창샬 타샬로 퀴도 청룽 콜 로녹 타노 샬 퀴도 롱부 당시 퀴샤
4: 스몰 힌게 닝공 키 넘시고도 슈차르
6: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dro.
7: Di shabsha ji wadi jik tsudash dago nani nandu be.
8: Gyawo shushtuwa la.
7: Nase.
8: Yangwo shushtu.
7: Chana lemba di tibu duwe.
8: Da di hao hao shuwa la.
7: Di loge badru lam an kira liya kuya ini.
8: Nase nase.
9: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해 주자마야 양모시오도
7: 그래서
9: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7: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9: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7: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9: 그래서
10: 너 한국인이 건강한 사고 시텐데 로지바도
7: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11: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2: 야미 김비 너궁 디부 메바타 너궁 카바 너추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직 진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0: 小军刚也没吧也没上头军通也没你这趟铁卫人心气也没你了偏不约决定用了小学月别小学比起了给连月可把昂着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他是娘真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路木切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我冲给你同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12: 什么心不得？家里什么嘞？巴拉，你妈说过的，巴拉吃那个麻的连巴，家里不吃，听不难的。
2: 麻的，什么心不吃？咱们家里点点为谁个麻的？为谁麻那里巴拉？巴拉吃那是难的，地那里呀，本来给些些人买新麻菜，很多芝麻，咱们家里也不麻菜，芝麻啥里呀，又被吃些么多啊？为谁个麻的？
13: 龙年修了种金牌，连把命不吃，我买的呢，取下了再随便买的，不那样子啊。
14: 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吃给银子，团结给托大米银子，金牌的，明朝为难不晓得。为什么？谢谢日本唐装金牌。如果得过，我原先刚长的，为什么买的不上扛？我个重点冲水扛，过大安杰吧，为什么买的不上扛？
12: 也没金边，那空地不买不到，那空卡吧，那就要死断吧。过那过月块，老青年队老子竞争节目都不少给，也没你去团赛，要不青皮糖都撇糖。青皮糖给团赛，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一边，也没拿出去试试。最新给凝聚力这边，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给多了，明确给巨人狼，可别没回不糖，那空了普通没被糖呢。
0: 小军刚也没吧，也没上头。军通也没你这趟，铁卫人心气也没你了，偏不约。军人用了小学月别，小学比起了给连月。可把昂着，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真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年是个子，那么才地亏卡住，青皮糖那年面接从康，老我冲给你同去，滚不冷，老个路穷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接从康。
12: 二退一样，你们操下去，阿公喝龙当月长秀秀，落一排住你过去快递识途，三退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月，日节吧，军电冲过所去对群养参不月，另外你过堂龙过，吃去养过头了，苏北群起苏界里不行温度被骂切，我东阳干部行温度，去了这对，落一排住你过去快当不能堂。 二退一样，你们操下去，阿公喝龙当月长秀秀，落一排住你过去快递识途，三退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月，日节吧，军电冲过所去对群养参不月，另外你过堂龙过，吃去养过头了，苏北群起苏界里不行温度被骂切，我东阳干部行温度，去了这对落一排住你过去快当不能堂。
15: 哎呀，张阿姨啥？这得来多少多少住个？这还第四次给吧，开要买嘞。让婆婆老亲戚来买嘞。韩立芳的派出所的，人均的面子嘞，车站站了一段清明的啦。
16: 张大姑，也不去吃鱼。叔叔在孟庙的店前韩立芳派出所的这个人，
15: 都是刚就张姐婆婆的，叔叔张孟国元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的，俺的出血单呢？
16: 这也不是人给，
15: 这要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派出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
16: 去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15: 韩立芳的，我那要多。
16: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0: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芳从康，公司坑冷缩，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连过下两天，给客户落车，开出韩立芳从康。
2: 创对卡点，乡村振兴。
13: 乡村振兴。每天啦，每天收入。

0: 나한테 도가시다가 안
1: 와. 아, 레스 레스.
0: 다 패다.
1: 레스. 오지. 응? 오늘이 신강 좀 쉽지도 와.
0: 디스 소소랑서 교랑
1: 레. 응, 레스 레스.
0: 숑바.
1: 응, 숑바. 응, 디 캐랑게 순교 레. 응.
0: 디스 신.
2: 찬소랑게.
0: 신기 선교. 서로.
1: 아, 디 캐랑게 순교 레.
0: 어, 알아서 교랑.
1: 발라 캐랑미 땅 안한조 근처 소리 탄데 에 민수 소르바. 디 캐랑게 고 순교 레라 캐랑 동에 도스 캐랑 락시 개젠지도 와.
0: 다 디 강바 나는 직 따다.
1: 아, 레스. 다디 갸소들이 봐.
0: 어, 디 강바 나로디 갸소들이.
1: 오늘미 그런 강바미 나난주디 까머림베 강바다 차르도 와나 저 신지
2: 쇼덴. 지게 겸노. 네. 신지
0: 쇼덴. 아, 됐어.
1: 안다 되게 벌써.
0: 어, 나로가 안가 뒤 뺐어.
1: 아, 레스 레스. 안 발라 캐나다 김장 정관디 도스주제 로저 윤보 근데 레스돌.
2: 쇼루스.
0: 다 로퍼 다니 신인츠 다 강바디 갸체르단 체 럽추스
1: 아
0: 로질
2: 안에 바라 디 로지 고로 김자 정가디 총리 제제 대고래 야메나 다와 다와르지
0: 다오게
1: 아레 로지나 다와게
0: 다 죽지벌
1: 아
0: 다 죽지 주니 당보 니가 나 시제야만 나 숨부는 거 주제
1: 레스 레스
0: 진짜 숨부지들 맞아 밴드 당복 캐들고 베벨롭사 가냐 드브든지 베벨롭사 같아 룩시든지 다니 망볼레르고 어 롭사 당기 당기 드브니 레지기 시기처럼
1: 아 레스 레스

0: 대샤 빌런 세브라시도 얘네 양스 취해주기
1: 젠키랑게 더 난난구리
0: 쟤는 키나주 순수 능신기 시계 예수멸조
1: 디제 제세 소야 마지 이내 당도 광난다 때문에 오늘
0: 쟤는 나를 샤우멸조 엄지량라 키랑 파 로페베 지라 다주만에 뱀호 나를 그 옷은 부시하니 말했다 도시기
1: 세속 텐주 되라 님도 대야 캐치부지
0: 도제나 기랑게 따도나 받아 주기
1: 기능하지
0: 그리피고

0: 아즈보라.
1: 고셔메라.
0: 계란 생각 쇼도. 생고체 마십체. 대, 네 가르뉴도. 계란 가슈체 샬로. 보라.
1: 아. 고셔메라. 능미 과유나라.
2: 네 혼자 상고 교려비.
0: 라. 교스라. 강부처부터 이제 계란 미지가 용도 왜?
2: 나로 죽어대야 검시야. 건조대네 팽개 토하여 마시. 돈다스 게임에너 계란이 교시.
0: 야, 보라 계란 갔나서.
2: 아, 네 계란서 계란 배 돈다디 좁차.
0: 陈秋风打流年里给我们这些阔不是大仓不擦书给他你也得用我也用马上大哥你不了给他吐了什么样的虚伪什么样的人家这么说马上的给他你个三七节目你也心给刘青阳让他的美和马上
2: 让帕罗尼，说是错的歌手。

빨라. 네 결혼 따가 용비. 네 자네 주방 무시라 채소. 로보도 흔히 고베 소나쇼. 오늘 결혼다 아무라가 심대시세 푸드 말이. 아무라 후수는 남이도. 말할래 수수가베 레스라쇼. 결혼 두 때문 나시. 계시 결혼가 시기 유나. 아무라 니다 툭심 좁다. 고수 세탄 용치 나로. 봐라. 너 니게 결혼하시라 챙기.

0: 바과르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바체 륜중당 능슈 튠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지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쿄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俺们是凉了。看这多了。顾秀梅那个去那座边上那边么多，像没了了，俺是呢连阵破下，但是我们多。 다 유령 슈마지 기나스야 시가 돼.

0: 婆。
1: 拉。
0: 让个解脱，不给。阿妹，让你们都得多么苦。
1: 아무라 걔랑 순다라 진짜 용심 말해 이시 나다 걔랑 이시 지내 구수다 티르다 아무라 탄동아 걔랑 그 수업에 집장을 주다 파시 주면 산뒤도 충뒤니에 꼬라 초퇴발로 걔랑 그 니에동에 문에 교무시라도 아무라 시엘 세제 둘이나 제메 부터 된도 겨고 고수조여리 키라스모에 카티 돌피니 마슈큐 거다 제마렐 키라마 페비나 아니
2: 쇼이

0: 치기
1: 야쇼
0: 이 손은 잘 개침도 치야 자다다 야다니나 민더 속베 지겹루 더더라 라프자스르지 상조치야 레드지 치우르베 닝샤 자지
2: 얘나 우지 돈내 뭐 가서 매랑가 마시면 말이 이 이섭시 치고쇼
0: 얘랑 원시제 로니 슬락스투기 니럽나레 자 전부 뒤에 채우이버 다녀메다
2: 자 통지 메프라리 얘기세 도세 통통미도
0: 바바 토블라 어제 더린 폭삼 그리 쪼쪼베 템제님으로 잠피게 멋심제 얘데 코스미제 장조티데 아니나
2: 달레게 고르마신 용도야 레게 고르시 방아 고너기 마데데야 가비 산도다 실로기 컬론다 남 님마다 꼭비 터두닝구 투수디 마고야기 소화이
0: 제사 자치를 내수 근처에 사시디 남야 상 나지
2: 얘들 딱과 조소지 대고에
0: 대로 구쇼 메라기 심강 소시디네다 뷰탑세 그지디 니 차브베
2: 니 구쇼 메라라 두바담이
0: 허시 저랑 뛰어나 단사시 미시 요래 마제 구쇼 메라 광신지 마제 레몬 드레구나 가마투도레
2: 장샤도 랑 삼다나 교라 얘랑 럭 미지게 돈내 명안에 내가 수비이나 삼단다기 구슈스니리 랑가 신거이베 랑시에유다

0: 타보도 상심나라 민아 라나미베 기겐치다 구치 타나 소소 심띵네 미쿠시스 질츠고지 집에
1: 발라
0: 세상에 레 가르고 위네 자게 티좀해 봐 두파 두고지 이내에 된다디 타마데 밤이 유고이 봐 셉시기 사과도 나 바쁘지 못네 밥에 민트 제네 민트 준비 바쁘시 제도 무소 니라나 메베 밥에 민트 띠네 장진지다 꾸지 제제 나래 제도 미다베 규노다 민차 왕지 쥐리치 추고지 타마데 녜시네 르도치야 치잡시기 계속 구급주나 나를 밥상부치야 심슈기

0: 차동 변조 리베 루규기 총수디 야당 스미기 개촌레와당 알포레더 마시아르기 변조 리베 총재나 고요시 투저 니슈네 숨주지라 인지 로빈슈다 아리 장보르게 창요린당
1: 슝루기
0: 몽시도 서저다 총아기 창요 슝루시에
1: 슈도살라
0: 디 차동 변조 리베 자외 말라차피
2: 야 가르쳐 되겠다
0: 잠어랑 거기 당도 카카세 쇼시
2: 랑치도 가도
1: 주도 유고죠.
0: 코드 나고고 돈도 탐을 짱이 그 섬시시 낭도 신다 대주 디엘 거제 세어시.
2: 자해. 자수이 봐. 가린 섬부터 가비스. 녀라시오. 저르디나라 갸라 가브싱이. 바디게 되어시.
1: 왜 가브체 봐. 반도 그러베. 녀라시오. 수 가브치게도.
0: 럽초스 과례 대비요아 체도 녀 벤조 리베 템니시권조치기 탭지디 스티펀레 웨이터기 던지 변조식부당 신다디 로프터 프랑크기 我们다 콜로그 변조식부지
1: 파드
0: 변조식외 탭디나라 怎么不 믹세기 사물단다시 폐지여시 니에라와라 창면 변조식외 승루 폐지제 초항우의 능주 심부거시 디나네드 조질차샤비너
1: 도도 나오고 있는데 왜
0: 오메 통지 주시다. 콜로기 통지 고고 인버 카리메 키란스 신구유나.
1: 왜? 멕시코 니데. 로센 역세뉴.
0: 하고니 유베.
1: 발맞죠.
0: 류진양.
3: 어, 예.
0: 금세 카리메 하고 유베.
3: 어, 디.
0: 샬롭세 니드메너. 칠신 즉시. 럽조신다로 거기 마세요. 아.
3: 建成了，天亮了跟着学下去。是的。
0: 啥卡西个流星啊，老不塞错我的。
3: 建成了，天天热，心内心思，那不在那了，平均老么忙些，你自动找我下。天亮了搞不起吧，他都帮助过生意，天天俺独立项目都。
4: 叔叔老么，让卡西。
5: 阿祖老先生，我们这边。
0: 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生，我们这边。阿祖老先
4: ये नमा योरो
5: मोदुमे
6: मोदुमे
5: मोदुमे
6: मोदुमे
5: रामाजु
7: मोदुमे
5: मोदुमे
7: मोदुमे
5: मोदुमे
7: मोदुमे
5: मोदुमे मोदुमे

0: 他呀,他啊,其實。這的都都住個。他的是給了給我嘛的。讓不落親親的嘛的。韓立方的別去當的,你那個就做呢,人中的面子,切張炸的跟清明都啦。炸那不,也不去切意。所以這盟友的爹姐韓立方別去當的這個啊。都寫幹就張去,婆婆當,所以這盟友呢,去去的人自己婆婆當,而你去寫當呢,所以也不去領給。
1: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口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没有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叔
2: Mitru Sambia Wok, Hanli Fang Chongkang. Lingguan Shalam Ki, Gekab Lok Che Khatri, Hanli Fang Chongkang.
3: Ya Min Kimbe, Nakhung Dibu Mipta, Nakhung Kakba, Nachu Yaksu Dunba. Go Na, Go Yu Kor, Lop Tsing Nidu, Lop Tsi Chik Chim Chim Hatukwa Soki. Ya Min Nichu Tun Si, Gyokbu Ching Pi Tang Do Pipta. Ching Pi Tang Ki Tun Si, Ching Pi Lu Ni, Gekab Ki Chiwa La Ki Yubi, Ya Min Natsu Ju Si Si.
2: 自信给凝聚列主编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民族能够给沙瓦给图不了民族给巨人狼卡不亚美国的汤能够拉普多美别托的小军刚亚美巴亚内桑托军通亚美年日汤铁卫人心给亚美年了偏不约巨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连月卡巴昂昌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他是杨晨朗富康面看起年度不三百卡住青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是路木车地块卡住青笔堂那年面接冲康老个重点年通区管不朗老个路穷堂不要卡住青笔堂那年面接冲康
4: 哎呀, 陈姐, 林国当今韩国的年老出这款多啊别信的他的韩国的 나랑 좀 싸움을 둬야 돼. 얘 티내 직신다. 이네 돼. 이 나로 돼 직신다. 돼. 별 체념도 와 돼. 얘 신다 돼. 이네 야 수업도 돼 직신다.
5: 뭐 대가 저에 한 거지. 진짜.
6: 링고 딱 한국 거디 권제 칠을 침부 있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 때문에 지치 아님도 갈래 겹사. 다리 있는 예 링고 닥젠 그 헝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닥젠 그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고 년과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7: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치네 게라 데르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게게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고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카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카방자 레고지 구니 게고 나가 구구추
8: 세당 렌베 류주 나나 대당나 편부치
9: 我们云南人，小酒精中心经理嘛，我同家的你自己的。苏木中大南亚的呢，他讲的坚持不起来，他把都人一个苏木内头的呢，中大南亚的呢，另外一个呢坚持不起来的。今年绿色生命的最多绿江能我拍手。
10: 卢塘军别塞军的别谈给电影。
11: 马上就军的呢，俺们在打工，别弄这个，俺们拆打出不去，等下的觉得别吃不消这些。
12: 给了库阳别生康的别谈给军事业。
13: 大龙啊，我这是电影。
0: 내성 생감 구양보 바 양보 자기 개참 시지래샤
1: 누가 대보지는 선배면서 기부도
9: 선배 기부잖아 자와 가르 제비네 리주 용기 사연다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새는 못 제다 같이 셔주래샤
8: 대와마드 给我素养呢，汤不穷呢，铁链套把系。

0: 이미 장단도 로친 줄이라 장부시 다도 문에 로친 리제 다나 춘레이가 니게 가로 좀 드세요.
1: 한도게스 타가 유노 가게 셈포. 장슈 하얀레 경우유메 나 규메. 슈 하얀 예즈 조이라. 제가 된조이기. 뭐야? 다춘다디고 장다게 신류미도. 제만에 리고 셈보다.
2: 아, 씨. 춘레. 저 하얀 다장 삼미도. 저 리아 카르도. 장 삼시던다. 대유배 유민수 나 장고 유배방 들름 좀 두승미도게 예 팔어제 이세다니 로진아 이지 교출지
1: 다시한 장 로진 수양 면도 쇼인다 장 삼등 주부쇼 이내 리오 이미 예 장 최고 차슈 더도 수 하야라 마 비스가 살 예 레라 보셔메
0: 알리즈가베 이미 가체소
2: 알리즈가 개체마소
0: 알리즈게
2: 알레 좋아 좋아
0: 됐어 됐다
2: 슈하야, 결국시 赵春雷, 年日 넘지마도 마트지
0: 발리 사모이다 발리 사모이
1: 바바, 보면 알로 유구이
3: Yürüyüş!
4: Yürüyüş! Yürüyüş! Yürüyüş!
3: Yürüyüş! Yürüyüş! Yürüyüş!

0: 심토 중에.
1: 됐어. 랑키 좀 송아.
0: 나도 개민도. 랑 강고 대동아. 년년 더 받을 거 생고.
1: 년년 더 비. 아. 나 장부 좀 개 지르지. 년도 년 더로 가게 루비. 전제 고이. 니야라 기.
0: 니도 년 더 좋아 루비.
1: 미디 나 저 대주 시라 제비. 제임치야 강나신 교든 저시야. 랑이랑 중임도 신제. 지르줄 네즈디 십제시한 형도에
0: 용아 낭다 먹어
1: 용아 따로
0: 요
1: 야

0: 다 소리야. 고생 안 동안. 여기. 예. 샤르도.
1: 나 로영이 카도. 양도 어디 찍듯다. 솔로레서 허지. 네 범을 겐불러레중아. 지시라 천중아. 야, 여기 갈래가 유기를 하셔다. 대도스드다. 야, 아메 주간루아. 추시동아. 明매 계속 로용이 있어도 대신신의 레종아. 뭐지 주고 레장. 님지 레주. 로린 집지 로린 집지. 녀스 역제 겨아. 가르서 니 두기도네 아메라는 쓰고. 로디게나. 잘 두부시라 통스. 明매 가르제서. 배딩 없대샤. 너그도게 다 로얼리브셔봐 나를 흘러지 드신거 야 아마 나 내가 주니 되기 내가 어 아마 니마 암상게 나 민광 섭지에 샴큐지가 담시 로디게나 니 두부 가서 양요 말해 싱그이베 암랑에 나 커섭 제 없을 거고. 땅아 탄도 로리규. 오우라이 슈여 마시. 오글라글에게 첫대가 주의. 네 신규 아마. 갈리디 여지. 민매. 장 로린 조지. 레게 튼다디. 제마시에 초지. 응거. 용마지. 나 탄도 셉 셰우유. 셉 셰비나. 나일로디 용바. 다디 엄마 레그디 암상게 우민관계 섭취해 주요 말 봐.
0: 레그디 섭러

0: 가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 다가죠
1: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2: 개우 수수도 알아
1: 나세
2: 양우 수수도
1: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2: 다디 하고 나서 말아
1: 디 로게 바즈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네
3: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네네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네네
3: 아 대회장 안아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원래 난다 용서되면 도가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3: 네네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라시텐덴 로지바도데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추 콘제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캐주 당 뒤니 추구 제휴 조당야부메바여성치토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고고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5: 뭐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바시인 섬디 둘라 지고게 뉴버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다르 고토블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징 뻬야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처주타 티듀 고토베 뉴버 대유베 닥제 체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계급이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딘 계급 팀종 지자 로스의 팀로 니론이 생활이 나와 주지 비치 찍네수 무슨 협작제 다야
8: 자기사 자들레
9: 돌도 주베
8: 자가티스 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치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에 견치민도라
10: 짠나고 야구치체리
8: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지 포보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구치 링기
9: 짠야오스차사
8: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更重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旁冷肃
11: Mizhu Sanbya Wo Hanlifang Chongkang
12: Lingguo Xialam Ki Gekeb Lokche Katri Hanlifang Chongkang
13: ཁ་པ་མ་ཤ་ད་ཁ་ལ་ཡིན་ད་པོ་གུ་གུ་ཁ་ལ་དེ་ཉ་ལ་སོ་ད་ཐུན་དེ་ཨ་མེ་ཁ་པ་ཅེ་ཨོ་མལེ་ཅི་ཅུ་ད་གན་ཡ་ཤ་མོ་སོ་དོ་ཆུ་གུ་རུ་ཆ་མ་ཅི་ཆ་ཆ་ན་ཐམ་བར་ལོག་ལམ་ཇོ་བེ་ཇུ་གུ་གུ་ཁ་ཏ་ཨོ་དེ་ཅི་ད་ཤོལ་ཅི་ལེ་དེ་མིན་དོ་ཨན་ཤོལ་ཅི་དེ་ཅི་ས་ད་ཨ་མེ་ཁ་པ་ཡ་ད་ཁ་པ་ཅུ་ཅི་

0: 야, 디즈모 세키윙 위도
1: 호호지 지가포 라싱 위싱 진워마 정다 제가 주린 초도와 되다 탄데 칼라소 신베 마세 문에 이 이브리 쇠도와 당도니에 방래 되지
0: 아무라 시다 제가 더 근데 자도
1: 아, 네 좋았대. 네는 디네스 그게. 야구도.
0: 야구차 什么 送的? 공차만스 된다. 아무라. 니마 카시네. 니 촌리 클라스가 튀는 거 섬초. 기란 쇼 시즌나다.
1: 하야. 장게 튼다 디치도. 나 니마 카시 什么 입수해 줘. 니양 계진이네 시인다. 장게 赵春雷 나 치용 가시다. 니 로로 머치너. 我是 제이미도 몰라 아.
0: 아무라. 도시 마제나 키치야 왕제 요마시. 걔네가 조준을 쓰이 매봐. 롤을 밟으면 매봐. 근데 스킨죠.
1: 롤을 왜 주면 또 러메다. 뭐랑 힘자 자기인데.
0: 용구유. 용구유. 아지 이미지도 와. 장용배. 클래스 준비. 님도 사도.
2: 아. 저 하야 야치 나 세사
0: 아 레야 쇼다
2: 어
0: 쇼다 이미 암라 내 계란 쇼하기 나 잠주시 되고 싶어 보지 류 이미사
2: 괜찮아 감사
1: 감사
0: 암라 이미 나 졸라 브라 이제 단 되시기
1: 아래 다시에는 저지 야고 消息 이제 단 되고 요 말다
0: 암라 계란라 텐조 거기 계란 좀 주시라 아유.
1: 허시 나 개인 휴 사브로 제시 커 봐요 시. 매.
0: 이미 사진 내 생각 다니 봐. 정주 세지 생각 다니 봐.
2: 정내 생각.
0: 할래. 제는 개 이제 응지. 첩시 상감 루규. 디게르 봐.
2: 제
0: 와야. 장도 신의 제가 친구.
2: 영아.

0: 비스 나수레 랑주 저다 숨숨스 가스레 니라 로고샤데 로탄 틈치레 겨스 모르교
1: 진짜 마르 오네 소르다시 불샤
0: 라카시 강바균요 미르균요 야면 레바균요 라구규야메 했다가 소르레스 가스레야 소소소소 이지세제 도다 삼아 동네 쳐도 고리 라구규야메 봐 그러려 미신나다 초아탄 게임도게
1: 前的就叫我们那说什么吧
0: 马里不是要求

0: 안다 키나긴 듄 처비아디 두스터드 간수자 타만 테스 녀수시도와 에데 다다 켄데 아마소
1: 예제나 나즈기 타만 니 듄셔르바 디 계속 독도지 시에나 직두슨
0: 다젠샤 마난 수 냠도 라케스 독도지 간에 타만 니 듄데 근데 유메 세브지 럽투도가 쳇데게 나르와 제니 솜 그거
2: 타마 카칸키 라니게 데타 초시
3: 타마 카칸키 능미 디키 쫌시
2: 타마 카칸키
3: 군기 치소 루시
0: 어야 불레가 생겨 도시
4: 근데 좀 저기라.
0: 와야 저도 좀 그런 생각 난다. 글래카스 레시다 쉬다.
5: 뭐 어떻지? 뭐.
0: 예, 야고 싶은 거.
5: 뭐지?
6: 신라 라베 카유나. 랭니 춘베 샘시괴.

0: 창매 김자 지금 미지 네 가르쳐배 그제 아 장배 정금 미 창매 나 주난 그 녀석들게 시로 좀 여러배 라슈다 란데 로레브네체 싱카 줄란바 탄도 팀르 도고 인스 나 시로 전에 성부 여러봐 용아 네 정식 여부 네 장가 되는데 시대고
1: 아자 계제연은 야호제슈다
0: 我给你的是我读的，森林的森林的。赵春雷，让给俺给这要不这学习的，一年让给这要不这写个预备。长毛明早几个名字，听不了多过呀，要是呗啊。听不到错句就没读的，可这是今早几个没抄着啊？句可以，谈得上句，也谈得上句，感情过，让给听不到错句呗嘛才，明白个听不到错句过。
1: 你唱个错句儿个，姐嘛来不切去，用我读个。
0: 阿姐阿妈，那还是写我嘞，这么的写着，阿妈让他照顾住，这么都有啥啥事不？毕竟是许多月关系呢，俺照顾住不离，来个走，你也其他注意，可是也多点。阿姐让看中，阿姐让看出门就看着写个月啊，来下联络面吧，没听不到，顶着让我凑门读个，姐嘛对了么个这几个啊。 赵春雷是年底，说真那新结瓜请不赢呢，让个那个的，让了让嘛让你也说着的。不，俺没看了女婿，哎嘞，俺没有看了女婿，今嘛让说真那刚不点不做啥说呢，你也没说不得说哟。
2: 都新结瓜的，你没说得这么些。
0: 这大真是新嘛，晓得。春雷，春雷。
1: 春雷，春雷，春雷，让个天不都错久了，用个读个，
0: 天不错久就喂，见你来个，
1: 啊，
0: 来个哎，六。
3: 让个徐大小姐和你说说。你家帮所在徐女士已经生育没谈，干妈三农所在张小娟再不赢。徐新年上徐兄弟要起的，一年吃不着半个钱或者是对体重起的，做明显到了年岁的下货就是明多。
4: 让个工作好的小姐，趁不着半个钱或者是来过的。

0: 이네 섬스탄심 고르다.
1: 레스.
0: 저디. 두진 범디. 가시도.
2: 정식 교사. 계속 저거만 톱치. 가장 위기 지니. 출루 참샤. 어소소제 링샹 홍레다 가신 비. 맹간 대샤. 전부 쓰임도. 니즈 러주. 뭐란 수 코제 다와 송주기. 니진 배제 임치디. 더 도움을 안 하고 진이 깹샤. 소는 영민도 뒤에 묵쇼샤.
0: 감주지라 촌초이 대규.
2: 리스. 내주일하디 모란을 보고 거진 다와 숨내 주고 여마시. 니젠베 모란을 제임 제베 마치 很多 chini 住下，缩小密度点，不过没有恰恰，想不会把恰的，
0: 是的，你不过他们是的。

0: 춘래 레게 된다디 아자리 답시 켜는 민도 자 삼로 돈다 민과 레가 친지 규진 구조고 여시 탄들레그네 튠슬럽네 라한피기 첩체 돈도 가봐 말이 미신다게 첩체 비는 지미 캡사 라브 말베 제 말에 야 춘래 라한 가봐 주가 아
1: 주도 이거 제가 주니
0: 춘래 야면 디제치 아자게 미체제 잘 레가 야고지 제로치 다슬럽 랑그 세고일 낭담이 없어요 영어도게 다 아자 가고 마수다 영어도게 아지 아자게 잘 쇼팅쇼 영어도게 아
1: 영아 跟你 무슨 무슨 우민관러 내가 소주 달랍다
0: 영아 단들한 줄럽 단들한 네 뻬주고 야 아자가 강보 봐 주시
2: 아지 아마 아지 지금 희소래
1: 장가 집에 수도 예급인 땜파가 문에이 이 거취업시 하도 묘봉 인스니에다 뭐랑 혼노고 우민광스니에디 땜파가 넘뷰러지 남사 땜두두야 다 량자에 캐리지마
3: 都是的你要么就去到前面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1: Rani, ngam cha la. Ra amai thung yut da. Chance ge ya, mo cha shi.
3: Ya. Sa ji lu tin chun le. Na ta bs kar sre. Ta wo na shang ye na ma yong de me be.
1: Yong de ye, yong de ye ga xi. Na ni lam na le, rang na ma chi ye shi de gi. Nga rang gi na ma chi ya xi ne. Nga me zi de, de gi xi xi yi sa ba. Yi ne, ta de yong ya yo ma shi.
3: 단도 김나 같이 그래.
1: 고주 단도 나 보러 생선 거시. 장스겨 베비는 아니 내 밥에 강부디 내 고소 태우고 싶어. 아니 고주 선도 좀 말이야. 이제 뭐고? 니네 나 손자 나 주매. 비고 삼이 깊다 취업시. 하야. 오늘 시에는 나의 고소 야야 생도 미도. 나게 신 맛이 강부 비기 날 때는 시내 밥이 왜 손날 시우기. 지장에 그 링스 대 주단 거 지만 알아니 저와 게임을 게임 만들 역시
3: 이내자 니다시 고생님도 되고도 오늘 기부시라요 마시
1: 대가로시 디전주네가 정다 제발 지기시 디기세야디 스스스는 채워 싶어
3: 영아 다시는 디기 때문에 좋아디 나라니 니게 존내지도
1: 야 아자 카시게다.
3: 요. 저 하얀스 몰럽지. 아자 하용아. 겐슈메드 이제 가세.
1: 게임에베. 더 제니 용쇼. 지미도 돼.
3: 예, 요. 레고다. 잔마겐 소게오.
1: 야. 잔레 탈리엠시.
3: 잔네 쯧쯧쯧.
1: 나 오늘도 너 이제 쇼시.

0: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 마시네 뭐랑게 승구제 침을 잡으이나 아니 내가 다 템도시다 파샤 가짐 주면서 옆디게 참으시에비이나 급디디 지디주게 제주 제가 용구지 아니 라종 갈 주아 아마존 갈 주오래 아 푸 푸랑 아메 노브손자 알레 패츠 도르치다 용구두게 알레 칸주디나 님은 카셰시 되다 아메 케린초 규정 구마친 바 님어란 나마디 디디 나를 칸부 망부딘지 랑카와 데니 되고도 내 다가드 용구두게
1: 나 영아 아마 들이냐 아무라가 셰버니 해줘 있네 아무라가 가대 칠네 옳다
0: 영아 가대 칠네 해줘
1: 아마 아마 아 오이 들이 깨우르베
0: 니 불러 또 부통송아

0: 토스 디밀러 심나 심버튜버스 야 나 같이 교다
1: 아지 그 처음에 미만 고스라도 지 또다 미더위 또다
0: 쇼다 어 녜고 주세요 뭐라 완주랍데 겐루라가 보모 루링니지 링링 뭐라 녜가로 쩌준리지
1: 루팅 루링니 캄사
2: 저 하양 뭐라 랑 가로지 에
0: 어 지
2: 저 하양 랑가 안티데 신이 여베 녜 랑로 망고 디데 고미 자
0: 어 마시 상 나 고지 같이 가
2: 같이 가세 에 상게 나말이야 고데유
0: 요 마시 마시 디 로링리 상 고스 마 딥치라 네 랑을 키스 드리시 뉴메다
2: 지 상게 신유 오마지 이네 언니 충 집에 되는 님도 찬로 줘버리 나 오늘 언니 충지 잠 마르베
0: 시시 어 언니 충도 있는 님도 찬로 줘버지 이네 링리 자게 심부치라 랩젠을 보면 혹시 다 요리 창문 님도 찬로 줘버지 봐 네 대너 아 상무 줘버지
2: 같이 줘봐 수잔도 줘 붙인 있어도 게르 상매 언니 참쉬리 소리 언니 지만 텐데 찬스 개구리
0: 로링리 상게 계속 된저 차차니 요르베
2: 나 다성비 저 하양 상게 신유베 저란 심에 로디게나 네 저란 인다지 체 구제대유 네 저란 이거 망고 다 알아보고 저란 정기나 출입다가 나 나만린 걸 삼지
1: 요즘 갈수야 갈수 좀 해
2: 저거 되다
0: 요즘 다 맛있다 어디 린리 네 저란 나만린 게 있으면 유매라 라님도 돼야 그 삼로에 등 유매 고주딘 레티야 경제 가리밍의 심어소 캐시 마중도 흔히 마호시에 제단 지로 마티비요나 냐심딩네 상공다시기 이네 디징에 잘세브셔 와저준레다 찬스게야 심다제차 상게 냐당 와진조시로라 냐가로리 진조시로 준레 니니조
2: 저 하야
1: 루튠 장게 고와 루조세샤
2: 장가 좀다 장아게 셰 먹어. 장아게 셰 토토 유베.
1: 저.
2: 赵春雷. 赵春雷.
1: 셰브젠 고얀다. 최순천의 셰브님 제인다. 장고쇼다. 니마 랑게 범디 담자 가르시야 봐. 당도 오조 타기게 범디 란다 주고 있어 하시.
0: 네, 오늘 시험 중 중도네 뭐라 좀 무지 배마도 가로 증유매. 당도 로버도 중재 장부 인럽자. 나는 오늘 텀베스로 치했어. 어, 준례 장롱 맞아.
1: 나롱 능민도 롱 맞아 가서 오시. 뭐라 라는 셈 부셔 없디. 나를 담 캐비 배다시. 범동 오늘 고 창도 갑시다.

0: 계지 셉시에 마도 뒤주 전화다는 용마다.
1: 어, 내 신수. 뭐랑 셉시기. 왜? 아니, 쇼는 신이 전 샴규치 되기. 류이민 씨 녀트 친구도 왜?
0: 어.
1: 다시 년나리야 신구이.
0: 라나로 가서 인 것이.
1: 이미 배준 친구도 와. 럽진 리그 등이 있으기. 장백이 왜 럽진 다니시야?
0: 이 얼른 보아.
1: 준래. 가도.
0: 그 말을 지금 이너 네. 네 단도 무엇이 무슨 도주.
2: 사용하기 낭니 사다르데나 미리 님랑 쇼든데시야 휴실라세 사제 디고조르시야 딱제시사 윤도당 말이
3: 니 니콜로 예배 원윤랭가 가시를 친비기 혼수 兄弟 야부치 니수 예배다가 남산 년산 쇼스기
2: 쇼디 랑게 양자 너토니에서 기치제 콘도 팀든데 카르도스다
0: 난저 팀 망고 치비라 스티게비 단도 쇼우스베
2: 초우리 14스 초우리 너도 보니엘라 샘칸텔라 포도 침치 유자 너도 같이 세브체 같이 세마트 용시리 망스티제 집진네도 망고지 전수도 갔다고리 진짜 재미는 규제주 제 앞에 더하리 기지티도 이지 도나지 오르다 군조 포도 맞춰 채우리
0: 시스
2: 와야 가고제 자주비
4: 됐어

0: 수인바.
1: 아, 감사. 디 우미메기 나르베.
0: 어, 리.
1: 기랑 우미메기 암라이베.
0: 어, 기랑.
1: 나 우미메다 최수지를 신비 순신 제이 임명을 전부 순수유.
0: 할래. 어, 야페다.
1: 레스. 레스. 아자라 터잖아.
0: 야페다.
1: 감사.
2: 감사.
1: 뭐라?
0: 어, 뭐라 아자 赵春雷지.
1: 아래. 아자春雷 감사.
0: 디카사. 어, 민메이. 어, 럽저 두가 친수. 아, 더즈 그거 키그리.
1: 아, 레스.
0: 레 되다 되다. 네 추가 로그.
1: 아, 아자라. 육샤나. 네 대기랑을 착다도스키유. 네 스베케이.

0: 딱 다 되면 또
1: 찍 참에 에베소리 또 네 관관님 뭐 네. 다 텐다. 야, 씨바 과신소.
0: 심으소. 나 니게 고도.
1: 씨바 고대는 콜레시다 미가 저 혼들 제일 최선이 또스 좋아.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티디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규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교육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订阅帖 健康기 멍시 등도 주었다 사두 健康 분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겸유 계급이 健康 세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겸유 변종 사비에 탄성 독된타 허승 사빙기 지지 루양 주여帖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수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교육이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육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튠지 베드 후다 체규이

0: 소소 롱지 다니지 태동 송거 대창 근처 지기 조제 교송 지역 바시 디지사 라제비 만소제 청대 지기 저저 소신에 신이만 폐샤다 시대 중세 다지 동조라 튕진샤 바시 니히공 부진 전체 전조 종제제 디카지기비 버셔리 된저 가게 로롱 종계 로지 차공라 전탄 고치 교지비 로티 코지 이야데 정마시 포종 계계라 샤깅 거라 책교 저소소 바시 현대 자유도 전조 다로로 사진이 제 리제 바다 게르 제 팀이 부진 제 페라 카데로쇼 시디 산디 로스 샤야 비도 공페 동로 셰저 능 바시 상급에 내디 중국 해쇼 칸도 공세네 히도 제바 옌나 현대 딘비치 뒤년에 좀 해쇼 칸도 공세 라지 공가라 자신 남탄에 상해 보동 자신 남탄 바란 종 시비 테브르 칸나 해동 투제 바시 칸나 대 해동 테비 Zankore Zamamata Pupa Bemba Gila Ndoshin Namja Kedi Esun Sun Lego Dagen Junzo Tepra Shajin Pasi
1: Chubu Namba Tengdi Kanki Sanjuro Nindro Hyotsa
2: Deli Mangwe Sanjo Chendana Gyori Chendu APP La Sijo
1: Ngatso Sonin Jinyo
2: Sonin Jayong

내디니 찬염 토제 갸증외래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퀴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징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퀴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 탕 이규 비싱 시륜냠내기 석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다당자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덥 체슈 식시 양조초비사대구도켜진갸증외래미시동아동삼기토간치단타양암탕도초내치구유强자단图将启动网不语将给我通信行起了速시진我타 북극의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파르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岁几个松就算个四个月罗松年十八二松对经住十年二十岁不他俗不经测了米尼哈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八二松个月别日记碰不出年俗得七十岁混最前用错于你罗尼十三岁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单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鱼，胳膊就骨白，拉通瓦蛋儿，骨头呢对不他。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르웨 반냠 식무 양러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 이슈숨주 유해라 교치슈러 양 갸리 개왕 유해

킹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조 총유 짱부시인 총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균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 코로 총무 샹샹도요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세리타 宁宫一年的来钱期你都不在我堂陈谢六十大吧哪个女不姐姐如果说给朋友忙不语我讲宁宫一哭大没几不堂你哭差不一呢说不你不牛被差别马车下家不差不堂宁堂拆在过不及入着啊泼没得我说给更要忙不穷死呗说不是偏更有趴下特东吕森尼干女子拆迁所有的前段时间随宁宫一年个月呢就在人吕尼个月呢那段提给他娘不脱想起不是的记者的听给随点点拆了一趟团别过呢宁宫一年的三不是听的是宁宫一年的年过热嘛的
1: 今天是年不一呢陪女人去签约了大爹啊车里大姐签不了也是不一呢明年怕了呀家家孙就咱们给那人工给你给年当地这个咱们的家家也就是他这个年当地这个要嘛现在人工你年一个推出的出来主要是提来大姐呀没忙不及给人工你年为国把妹妹母亲去过了可是你要当媳妇去了不一呢新年你带着去年不嘛到等我到了人工你的呀人中早晚来去过 到那人工你的呀，通停着七个月，中间的卡里呢，他的胳膊做不开了是呢。而且家的包括的罗金的餐食组中间，人工你个的那段呀，心就难解，我早也偏到右边人工你的研究呀，这些三不齐了。餐食地段呢，每次的年末的，咱们你个的呀，就马接不了，经验起了多少是。年末呢，俺就每单位推出卡住个任务员来的，队长给经验起了。
2: 咱们你年度军人不上涨，那边出现开进卡进的，年数几个月长，几年内最近的嘞，就全部是通过。加上年不一年，几个月的了，每年不一年的结果。这些伢子都被推出的那人工你通通得上是。但顶着银子，人工你的呀，给咱忙不是点儿。交警那是呢，让个陈县的，对于通通进来啊，那人不几个怕了呀，伢子都不奇怪的，朝鲜进来呢，让别的事都情节来就也不去。 人工你的呀，给咱忙不了是，到底养他呗，年当就够了。人工你路的准备几年过呀？对呢，开心不是咋事？跟这几里呀，村里的准备人工你也不是过了是吧？啊，牛的天亮了呀，准备休息。他们看了三茶杯几里呀，两三年也有了嘛。我了，年数干嘛就长几天呗几里呀？新年也有，看来是呢，人工看了三茶杯几里呀，持续忙不及破坏我所居住。现在查西恰的。
1: 你来把呀，苏龙没到啊，当年是促进我三个两百少钱钱，来把呀，差跨度没到啊，过我他们懂了也就过了。现在这一呢，人工给你年当养大过去穷呢，就是你个的呀，偏到钱不合适。可是，卡不能年不到啊，哪个见不得年不少钱不呢？但是没这个事。第一个呢呀，国家定的钱给的，见不人个嘛是。可是，真正是年不一呢，你养过去没过过嘛在，得同意呢，哪在一年来说？
2: 别呢，庄子一等了呀，小伢子不一呢，刘备跟女婿去过的，经过交接，这个月子差跨度的往这就追去交呀，那个情况是。你这算啥第一呢？来有的我同别的呀，那时候当时跟女婿一点通过。第三个问题，俺呢，今年钱不一呢，压岁也不送。但一年的兄弟看了呀，两个钱给人，人不一呢，俺呢第一个钱金，人家压我妹子，压岁穷人呢，可以让我们来传送给别人套的，人不一呢，压岁也送。
1: 真正是年不一呢，俺的哥哥在金边给记者的托娘不穷的，留不一年买脚吧。他个内心的最看了一年的女婿，从我说的开就忙不起点了。这当前不一呢，小爷了年呢，的确是。但一年的人工年年被推出的通通就算账，小爷爷了呀，天把天长没不一年的，哥的军队呢，小爷爷阿老杨氏这不一呢，留不了呀，内心没用过了呀，偏到钱包上。没事，人工年年队长把传送了呀，托拿钱包。
2: 看来是呢，你过不去了，下来路都住，这东西呢，先不给他们几个院长，前面跑了吧，养差点不这样。第二天见人工你队长把年节看吧，杨们呢，传送钱的开进不了，晓得咱们呀正规学校这里呀，人工你的三百级了，男生也能够嘛，刚来规矩七百级了，可以浪姐，装卸钱，杨们呢，出轨通过。今天钱呢，过于快也的。 每个人都吃饭，那我得来给我买去。现在这人工你的呀，村里的准备退休，也许的，这都是呢，也浪费，确实也清白，咱们是。
1: 德州干嘛送去咱们研究嘛。因为老先生呀姐姐们兄开呗民工你给没呀别的事都当为个你把电影和送过去。马在新旧区别出来呀民工你也给你干嘛啊干嘛就干嘛你就干嘛送去确实这些年的德州里呀带着那干嘛就年的比别的事情也没得。干嘛送去年年的定了要当切续也没让出去了。这里呀电影民工你也给个德州人都年就没得天天图啊。先生这两个千里的退别过呢你公个你也得的天送来了。
0: 千里去去了同年三十七什么听见下面今晚给陈陈举些不是轮中前的苏不下甘露东头写的是了呢。轮中前的苏不下甘露东位在中开始着苏不规矩忙碌当不他在艰难期间女菜村镇文产们切不送这切不赢呢女菜同样用旧的滚地当土别天里怎么领头滚给开林前去下甘露当也给切得不及着。下脚文工过村镇前边轮中给在中里啊想起开始开始有着。出堂不停的同埋菜市有了茶在镇上去苏龙店边绿在这个天里苏不记在村镇前去轮店给切得不及着。日外二十五日，苏龙店边绿在干么？家的鹅主人走过去，别呢，恐怕给不得，赶快寻吧。日子吧，包了给吧，台包给吧，下午吃吧，出街给不说的。绿在提最早苏北南开，现在十九年，绿在扩展几个月的。天天你不听呢？石洞里啊，村镇他苏北江大菜不一呢？团员人物下岗不在代表偏到要的。提朝阳给偏在店里，石洞宽的村镇菜不来一个月。没些石洞宽的村镇菜吧，店家苏北就在马车土不一年，现在给碰着牛肉吃不飘。下南了所谓，现在买不所谓，就在讲马车西北。提吕鹏给孟西出借记载马路等个月，提见别俺从吕鹏去屯住人心地，孟西宁出杀几个出在中马背窝，女在托娘杀不死七个月日。车上石洞宽的村镇前呢，开上个苏北记载羊肉清洁，菜眼前就是绿豆，天天苏北下甘肉做菜，锅肉煮个月不大，也呢天天下甘肉煮个月嘛日。可是模特下甘肉当过三百一呢，平稳来女菜体味马味石洞七个月。都是些团员认不清不一呢，初九没到位，得谈起两个穷哈将的得不要日。第二天，石洞里啊，村镇前边吃金窝，苏北的壮大菜不一呢，苏北南街现在买不是个公共菜托不他，孟新宁吃不杀鸡，现在公共菜叫了偏白买菜，下甘露清洁，有人加入民族玩意儿，儿女心内叫了偏多要日。确实不呢，我是那年前吃过轮中的南端他，吃到秋果，菜果不买菜，公共两面吃不日。第一天里啊，俺做特皮开下去。特别唐古天呢，苏北的壮大气味，苦个准坑都吃不着。别呢，俺做他年少猪队，刚过选不他。天呢，他生俺也买了呀，老干嘛对不起，多干啥呢也不要的。你不听，俺做下岗路单位，没在了新面，人打头做年前洗，贵州前前，查在镇上的绿色走过去。别呢，俺做说说苏北南北汤，落去搞巧姐了呀，大姐，绿色跟南站街他们的轮中吃的早午下不汤，天呢绿色先打季节，绿色这边南北汤吞吐不吃过去。别呢，出街隔壁轮中汤还不是够不汤，汤什么够不？赶快全部说给吃不吃巧了，隔壁周围轮中汤乒乓菠萝汤还不是出街隔壁，赶快全部说给吃不吃巧。特别送不提呢，轮中汤在马路当呀提，你把头恐怕忍不住吃过去。我俩均都这样的绿色呢，我做不汤，天呢你打隔壁周围汤还不够下绿吧？吃着过了，给不说给轮中前来，坑都开，黑锅对白头最甜，青牛都当巧了。体外黑锅对白更热闹，俺做轮中他哪里说切切，苏伯也苦叫当巧的。特别是不，俺做上头去开酒汤，过过大日，轮中切在汤头最里啊，贵州文产切切，看人家渔人军穷土脚人，得不得中国人？特别就是今年，俺做轮中切个泥巴土，那是蛮用不切我的。别呢，俺做轮中切在汤，茶在人不行，切入灯脚土难切切。头炸汤，台湾人心气，下奶汤，菜里根没穷，我过切我的。头东轮中菜里根不切不赢呢，俺做人过给牛不马吃主要的。天津白轮中马前狂气，吃不中汤，刚来经过切不汤。天内轮中切茶几，素不要刚来下奶，水里素就天内还将给过年几日。
3: 是王天杰，天津去南端参观组织。那么天给你母推荐俺嘴里曾经能蹲开心都有意呢天然给老道卡巴给偷偷品种农村年轻的不给出力清点哈然后呢价格给偷呢珠峰云西北 APP 的喷林南的是求职确实真的一头头俺嘴里在地名里啊三三同时是有呗那么林给俺嘴里在你教铁的公家谈建立开始能对于呢天然能求职
4: 八卦四柱狼卦堂三个开发所给八百日的内置原则预防八卦张西康的片段俺也从高了片子日本没把崔德堂别具能错 박제 륜중당 능수튼바 박보 세계 개바 속기 박베리기 내들라 유방 박보 장식칸에 지금 매바 최저당 배준하죠. 유방 박보 장식칸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지. 유방 박보 장식칸이 개용기 무지 참부시 임배 지난라 박베리기 내들 유지 예소가라 편에 루트낭초라 이미 최저다 냠리양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보 장식칸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집제 냠리낭지 월구당 고수 굴레미굴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5: 아카존 가시가 종세
6: 송다 비우니 다 쓰임받다
7: 이제 니마셀샤
8: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9: 기랑 쯩이 들이 신내 안이 나초 시바랑자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10: 미글 딱제 전에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 제 신주 강타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되모네 신토라 큰중기 무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 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도 사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타 미토 장세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 계란 미그럽지 지바타 미 세범메 동와 미규 튜엔바 미 깜보소기 내튜 유지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 제 신주 강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총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추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1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어디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어디 나랑 좀 싸움을 둬야 돼. 얘 티에 직신다. 니네 돼. 니 나로에 직신다. 돼. 별을 지내면 둬야 돼. 대신다. 돼. 니네 야, 수업도 돼 직신다.
12: 뭐지? 난 좋아해. 한국어디. 진짜.
13: 야, 민김비. 너 공 뒤로 밉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 봐. 권아.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Gyurim yong la shibshu yubye,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rang cha, lewo ge gujik, chusum gugu, guchusum. Sanye, lasa nyang chen lam fukang mian kang ki nedu 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 ne, shikazi lumche di k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 kang. Logo chonggir nidong chu, gwenbu lam, loga lupchung tang b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 kang.
11: Kungu zhe de har sena, gang ba kun ba da ga.
15: Zang bu de bu yu ba. Ga le ma ga ba. Mu na ma xiu ba. Ning gu de dang chuo yi jian gu heng gu di, ge rang tu lu de bu qie si yin lang xi.
16: Da pi nian yin ne, ning gu da jian gu heng gu di pi ne ya wu xi ji du. Ning gu da jian gu heng gu di, jian gu ge de dang le, song jie tu gu du ba.

0: 아자 조리
1: 시미 랑 같이 와요 봐 같이 서
0: 녜바베 남지리 등기 인스기 라미 남한테 니리 녜바베 나 시토총 주예 쇼주 남아다 녜주저 미디 중문 예인즈 남아 수주 인스기
1: 예 예인즈 예
0: 딱 제 조리 아자 녜주저 거디 로 용시
1: 심주 랑주저도 동아 개 심주
0: 아자 계승원의 탑시 매피는 띵아래 렐고유기 시 건조마쇼다 니지차디 미치식 퇴치르다 란디 레시니 가봐요시
1: 시메 멍우시 온거 라멍우다 니 사무시다 사무시다 딱히 저우시 야메나 你让舅舅参加亲节 强塞巴斯林下吧 你这些笔呢 让你那么着个情况是
0: 永世 前那家的约斯哥
1: 你呢强塞巴斯林吧 你在你听不过是 你也拿得能到约马是 让哪里
0: 阿家长老对不起 天不得年年纪 可以用得不起我
1: 用啊 让给连托笔呢 广大人给
0: 영아 자, 재능아 중인다.
1: 영아,
0: 영아.
1: 봐봐.

0: 야가 티웨 첩치웨 차웨 뉴즈 보고지 세상아 라주 도리아지 당원고 예 그제 차오레스나 도리아지 다장자 신내리 원고 예디 윤시에베 닌게 리게디 원고 차디 내주 양루치 티웨 딘자다 티웨 튠덴 법주용 야기 쳐도 야고시르다
1: 예페 남스와 레프다 에 팀트고디 샤
2: 나다 보고
3: 나다 보고
1: 쇼자게 마집치라
2: 예예예 테스트리 테스트리 뭐 테스트리
1: Tere chiri ki me, shiko chiri ki je kina zogor
2: ki ba.
1: Chans kati shua.
2: Chans kati le.
1: Yebu, chans kati nere.
2: Ora, sembe ha, burda.
1: Gyoz sida, gyoz sida.
4: Mashi lura gujur gyo se na, hajan uwe se gui ka ji gi, pen zun nama le re chebe lo su di, ta dung yang yun sin sin yu. Neng zui tiri ni, hajan lo gong ki goi ba shi ji.
1: Ya, ya, tun do tom jade ewe de.
5: 俺这长村那了边疆那边有个乌山岗的下所以方面不论那么是你记得记节目结束啊俺这长村那了朝大学我节目就你们不要的一年跑不冲出给那么几把团队谈过瘾的我这个还是个月每次记得记节目结束去穷苦把这个事说到长村就到学习默默啥也没吧西面皮给那么几笔呢都跟你们说嘛呗就领个这个俺这老家长村不够的做就领没笔呢一个人没有嘛的
6: 咱们俩是动过前段时间说好吃的求你那么领牛肉饼老过去求你那么领个吃的把饼干不得吃啊赵叔和是你的我们老过去在中啊爹求你的你们都这个这个也别那么死啊赵叔和给大家不去学你老爸吃几天啊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3: 영아
5: 미유배 미유배
3: 뭐동다 내다 제비기리
5: 직전에 도시대니 유기리
3: 과자 깁시야
5: 요새 루트 루트 계시하시 멍세소 미국화대오리
3: 네 신문다
5: 전에 긴이 레공회 내인바
3: 신뢰 출제 수준의 이
5: 신뢰 출제 수준의 이 물에 이하죠
3: 개요 말이
5: 당대 제가 되다 좋은 도
3: 쟤는 쓰니 육조지
5: 니를 대해서 세가 줘 쓰니 남만하고 내 대육조리
3: 영아

0: ཁྱི དང ཁྱི དང
1: 都累不是鬼啊老君才看清不是我没有见过过去呢用爱用学生学书和个队来着呢你问那新的没上呀啊其实让你呢让他吃点新闻都照书和哪点都啊咋喝了多久多么多啊喝了不哎大家这边书和没到底书和爸爸
2: 谢谢嘛谢吧那么谢谢就让你和谁有啊把这卡马路顶着说了说给这些说嘛别你也那么清楚说对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和叫书
0: 가르쳐 버렸어. 그러니 네 가르쳐 배우고 이제 네 락불러 락불러야지.
1: 아지.
2: 어머.
0: 조리. 그도 오고 싶은 얘인데. 봐봤어.
3: 가슴마셔.
0: 아지 가슴마셔. 나다 조리. 찬스 겹사.
3: 찬스 겹사세.
0: 어.
3: 깊다 쉬었다. 찬스 겹수 좀 되게 가봐요지. 아.
0: 아브란 됐다. 네. 너희게 찬스 봤을 때서.
3: 나 차리듭니다.
0: 가르치기.
3: 개발이 탁 주이.
0: 바브랑게 개말리네 개흡게 개링그리 탐구대 미스트다 침루게 숨겹시고 왔다
3: 아니 루중대들이야 샘오고 니 라지오 니야 종전하기 유저제외 개링구도부도 뛰다 니네 장도 매비 개링구도부도 뛰다 오 다다지 무바바직지수 무바베 개링구도부도 뛰
2: 니 바바 삼자민도
3: 속어 어디고요? 자, 아예 처음부터.
0: 봐봐. 자, 조링의 셰프디, 원내시.
3: 제가, 이 뭘 봐봐 제가 지금. 조수호, 다시 이만해 결해. 지금 소지 지지 마지.
2: 응. 어우.
0: 오고
4: 오고 가르냐 봐.
0: 처음에 뭐 쉬.
2: 저한테 저 소화 임배.
0: 잉즈 쓰러져 봐.

0: ཁྱི
1: ཁྱི ཁྱི 침록에 숨겹지 왔다. 그거 심으제 저아기 보시게 된 당마르베 아니 인짐지 자기들 제과 하러래. 그것도 미상 소개 담이네. 근데 진리 쇼지. 야도 고가데 잠시는 근데지가.
2: 네 됨제 마체는 디콘 고르 잠이 티비디 도교 마르베. 지. 진짜 군에 도교라 알아봐.
1: 시작해 할세야. 자, 인제 진행배.
2: 됨제 제배 마세. 미망고 제단제 됨제 자기 보시기.
3: 你这些人用过吗是可以呢人家三不是懂的创作你一个没三不你们都接单呢你还是家家的说的你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내부 소렘지 제마레 나다다 지부 수치 선사 네 고대 체이니
1: 지 시한게 고야 호시라 티기 지브리 나랑 저거 선사 장게 님지 고대 네 차게 보시니 미상수게 다제 저부 수리
2: 가르버
1: 이네 시한바비 무르베 아 님지 고대 장바비 무르베 아 님지 님 뭐 견고 방용 데 통뉴 이베 아 장바비 마용 뭐나 근데 시가 근데 시가
2: 네 봐봐. 네 덥시다고.
1: 덥시다고. 덥시다고. 덥시가 유.
2: 나 삼단 약 두수 걸어 봐. 자 주도 제목어. 나 지지가 유.
1: 제 지지 가져오래.
0: 어디 조지? 조지랑 같은 데 적보이. 적보지 조인 살아 봐.
3: 제가 조지.
2: 캐 링맨.
1: 왜 살베?
3: 조르게 러브.
2: 제자체. 제자체.
4: 보살아. 가자니 얘기나 저런 얘기 없이. 디린여친아 잘못도스키
5: 어제 자네 잼디제 세우마시
4: 디제드 세고미시
5: 야시 야시
4: 보살라 메시카사 키랑게 나카케 소무주 이네니 총조디니 발견데 근제 좀에 키랑게 킹규 신규유
5: 어
4: 디린 뒤즈디 다다제샤 키랑기 니코야 뒤즈 여차브시 키랑게 쏜다 啊，波桑啦！啊，既然是的，虫子你等这单要听到的，你也出个对比。嗯。顾客提到短期，你如果你等的，他就是个什么？其实他就没多比呢，特别起码是吧？嗯。俺你虫子对你等这单要的，今天你的，既然送的，你最他就没多比呢，俺今天你的，地铁了，脑子晓得塞嘛这边。 不算了，今天逛不起的。俺那组明日逛不到，今日不去。俺组大金如大，中国啥吧？大金如有忙做做作业，我给俺切多。其实明白到你厕所一年六多难有些。其实困难组，俺组创作人员出面，听我讲的什么都不大，没得说不给你，讲的切入去，搞不差不看不赢了。俺那组今日不去，大金如想我大。
5: 你和张斌出去了一遍，我去把我做拉头这边。你录不到点儿去，这样对啊？让国政新的部这边啊。
4: 老爷，看哪个跟这是干叫？
5: 你让穷队做牛鱼，对对，让跟不起来要嘛是？他这让对的，切不切的？切在头年牛肉多。

0: 신내양지.
1: 집든 제게 당지 가르치녀 임바.
0: 저와 상관 여가 지금.
1: 가르치야유 교수쳐다. 나도 너 니지 저지 쇼유.
0: 상다 초울린 찬스게베 된다디. 니네 지금 말이 삼죠. 스뮬레 대비질 계란이 바셀린 자자. 문에 경고 지금. 나라니 초고 선자. 장금 이제 된지를 니 선배 선지 시대가 지금. 니라 락다 친구 저지 제유.
1: 락다. 응. 니저 신내 잡지. 기스다.
0: 아직 저다. 저다.
1: 아. 와줘.
0: 저다지.
1: 강변나리베.
0: 마딘디 갈레시라 예빈다.
1: 최용리. 수리.
0: 디.
1: 디. 디. 디 수리.
0: 장기.
1: 예리. 자.
0: 타고 드제. 나치요. 와. 교시.
1: 나제야 임베.
0: 셴마도.
1: 용마리 용마리.
0: 나다
1: 치다 쉐샤지.
0: 지. 게충스케다. 옛날 니 세비나. 아니네. 최주 말다. 드스레스인다.
1: 시.
0: 다 겨우 겨우 치죠.
1: 와, 지금 말이 락다한테 치다 쉬어

0: 심플라. 어거 뇽라 좀 피게 되다. 가르쳐도 해. 민망 못 든져도. 도가두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생 무슨 무슨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튼기다 니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튼라부유
0: 아! 대자금 미미징에 지시유다
1: 기지 식다 통순 이버라 최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 이베 계지각도 로규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자기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게 내주 튼시 중재 승유래 대바 튼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때문에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제마 저톱기래야
1: 매균총티 대수대미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불로유바시다 계기 힘도 윤토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르게중은 시슈니 지기자당 업주이 TNT기 바르제시 딘저망부신동당소 俺这批菜啥看呢？人家天天吃我了。俺们是居住结构不利，基础卡车都点了就没肉。美军国军写罢了，基础用两度修理，美军地下机都是拾不动的。内军文工团冲不动为子女，控制去不切实，现在慢慢玩内军密破不切土。
2: 创新盘点乡村振兴，
3: 美军哈，民军学徒。

0: 허브지게바타나주템바나감보소기나군데보메지유파나다나웨소추칸라피다원투기직제레리미십제다냠니낭초라꾸니라오지무데라년세기수나레추웨디단시칭이나와나소동아당서주랑과나와우드자바소기나와데보메지나다나웨소추칸라피다원투기직제다칠레기라제토네리미십제다냠니낭초라유파나다나웨소추칸기나와먹바타나와장세체네게라 데르기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이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개기 나다 나와 네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네들 칸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nga 구구추
1: 新的女刚培养养了女刚进女兵上阵，国土同志们也懂得。培养的娘多，培养的多，培养的多不缺。中国新的女刚培养养了女刚。下面这边能空地不买不打，过哪过鱼壳，所以下面你穿短袖，脚步轻皮糖都皮不打。
2: 第二个皮千万拉几鱼边，下面那是就是洗。三年还是娘前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边卡住。
3: 红果啥不地我呢现在面这个比喻也不多你就这样不行不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地花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不多
4: 林果大间给红果的关节吃了清不赢呢 电不接，农民来生产借钱过命多。人家，当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人呢？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全部也会几个人的。林国大建个红果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人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生不用不得哇。
5: 听说公开不是你对于那张卷给三年卡里亚七十点九人性的那么些的样子听个月子连接出于呢我军事通过托育个卡里头了呀兄弟军难不多听那通过张卷呢你这趟前面都预约他前去那去小区他落个落月间里亚恰不去外面的住钱不用不他啥叫卡几里亚恰不中不用没到中个什么马赛三年卡里亚恰不去外面的听没恰不什么三年呢
6: 就生意认识他抢到那去预约他小区里啊，抢不抢啊？没呢，住钱不够嘛？他啥叫看起来啊？抢不中不够？每到中个什么马赛三年卡里啊，俺是抢不抢不够？天天现在陆续他落个陆续他小区，我哩，天天能去陆续他来在城区他小区个啥叫看起来抢不什么啥么呢？住钱不够，推崇能去他我哩，现在陆续他陆续里啊，老不抢我什么出呢？短牌给不够？
5: 先呀，对俺吃就泡面那么些个鉴别，让种给啥些忙起玩，啥些个农村人个的种起他，让把腿呢天南的西子一种他琢磨，宁吃没到种，他能先给落个，轮子中间给啥些看见了呀，啥些个农村人个气味，至于怎么看呢，人有少给啥些个农村讨算那么多，想不呀，天明去我都看见死了呢。
6: 城关去了，恰不什么时候跑那人去这门口就出在俺这叫什么呢？你是端盘人，轮着不走了，恰不什么时候跑那人去这门口就出在俺这初年你是主盘人，生柱子去了，恰不什么时候跑那人去这门口就出在俺这中年呢？你是主盘人，看不中了这门口就出在俺这俺年就主盘人，啥个中了这门口就出在俺这西年就主盘人。 你都去了，恰不什么时候跑那人去这门口就出在俺这九几年你十几盘人，穷街中了，恰不什么时候跑那人去这门口就出在俺这九年你三个盘人，矿杆中了，恰不什么时候跑那人去这门口就出在俺这九几年你十住盘人，车也去了，恰不什么时候跑就出在俺这叫什么年你十几盘人。
5: 没到中了，恰不中碰的人心，恰不中碰丢，出张张就过年，你是送怕人。囊中了恰不心思碰的人心，难听丢，出张张就送年，你是个怕人。可是去了恰不心思碰的人心，恰不中碰丢，出张张就年，你是个怕人。忙看不中了。这么忙不可能人心恰不心思碰丢，出张张就年，你生意怕人。软的中了，恰不中碰丢，出张张就年，你是送怕人。生意去了，恰不穷碰的人心中恰不碰丢，出张张俺内就端怕人。你们做了这么困的人心，难提丢，出张张心内就该怕人。少做了，如恰碰的人心恰不穷碰丢，出张张出内就端怕人。干儿做了恰不心心碰丢，出张张出内就不怕人。给爹做了这么困的人心恰不心心碰丢，出张张心内就端怕人。操钱中了，这么忙不可能人心那么提丢，出张张送内你自己怕人。城管去了，恰不心思碰内人心这么苦丢，出张张叫送内你自己怕人。想了，如果真叫亏的，那么想都学的。我到哪了，恰不心思碰内人心这么忙不可能丢，出张张叫送内你自己怕人。也不着有么错了，恰不心思碰内人心这么苦丢，出张张俺内就别怕人。南错恰不心思碰丢，出张张对内就不怕人。车松错恰不穷碰丢，出张张就内你是松怕人。南家把娃恰不心思碰丢，出张张就松内你是最怕人。敲门俺们各自切莫，这么忙不可丢，出张张出内你是松怕人。三夜了恰不心思碰内人心，这么忙不可丢，出张张就内你三个怕人。看人不起人，难听的人心恰不心思碰丢，出张张俺内就是个怕人。想不了，天明中他床底卡起给那么凶的死着呢。母腿内给那床起了卡起给那么凶的死着呢。就多就面子看给老的主意，生意里碰到俺别菜锅，日子明嘛，日照大个的我，就吹米龙，吹钱几个，就滚多，推到那么接，店内微涨宽度，天雪也有钱，俺就贴些钱，接着贴些钱先，拉拉切身给我，再么贴些钱先，吃龙壳了，六千堂抢些了宽度拢不大，下了堂龙都丢了，吃龙壳了些亏下，什么听见，那么些我都学差了。
1: Tiri nganzu lo yeba dhru thamdi ane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iru dhosi daga dhru.
2: Ti shabsha ji odi jik tsuyadosh dago nani nandigwe?
3: Dewa shushduwa la.
2: Nase?
3: Yangwa shushduwa.
2: Chino lemba di tigu dhwe?
3: Da di hao hongha shuwa la.
2: Ti lo yeba dhru tham ane kina liya piya yi.
3: Nase nase?
4: 韩国的那体育不咯，不有些啥多，
2: 他
4: 我都看不见，就咱们也羊毛少多。
2: 那是
4: 啊，台湾讲啊，那都压个差不多，全国的前面呢，我那能当用手里面多吧？
2: 但是那篮板的其他体育不多呗？
4: 还是八十三级赛呗呢？
2: 但其他七个体育的嘞，不一样，其他。
4: 那是那是，
6: 那韩国今年可能打个冷战啊，哥。
2: 那
6: 是点点六七八多的。
2: 我到其他个全部打个冷战，挺难受的。那其他俩天个不比。
7: 지도 카바라 레워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8: 콩키 콩부친추 티니 동맹 가신 인라 슈미 순슈 야힌 콩메 콩부 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추 콘세 콩부 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투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니 추구 제휴 说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级别冷天里，阳性死我堂，冷天顶手气味，恐怖绝对地形级别，从哪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冲压也未够，钢板超容易地脚企图。贴住冷着银别，冷着其他别级别深沉面。泰迪熊级那么级起不用，出级级别提前了，起不错提前中用我堂，地堂硬才拢用味，面对熊。他们恰起了锅儿，也汤锅就过过瘾了。锅儿也看暖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有瘾。
0: 八卦四柱南瓜汤。 세크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박부 장식한라 피다 내 총괄라 피지 리뷰 매바 최대당 배주 능초 박제 륜중당 능수 된바 박부 세크 개발 속기 박베리기 내주라 유방 박부 장식한네 리뷰 매바 최대당 배주 능초 유방 박부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베리기 내주카라 박균지 유방 박부 장식한네 개용기 무지 참부식 임배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내 총괄라 피네 루트 능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능초 제레기 락제당 학상기 셰프슈 고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부 장식하기 대단 지심 제고 비교인 박베리기 내두카라 총각도 피네 십제 냠리 능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추

0: 링크 당하죠. 이 다음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진 나가 좀. 로딩기 되죠. 산용 잠파. 시즈 용 잠파. 마치 용 잠나고. 주리 다. 쇼고지. 농창이. 모체 당 신도 망상 최고. 샤탕 차샤. 고마. 야시소. 원상 최고. 오모 당 세미지. 신지 신도 소. 님다 최고. 초 망상 최고. 동지 나오 당. 창다 농상 최고.
1: 로딩기 사자 최고. 대단히 좋아. 예쁘.
2: 哎，跟我这个儿子呢，刚把捆绑大哥，咱们待会约吧。

로레 진의 주베 예윤토 나가라 소니 시블리안네 머주 추종 규티 포조기 네베 람토 포르티 디루 포기겔라 타라 윤존 담자 정중 송겹 큰디 관제 군예 체유기 네메 큰시도 지기예 나가르키 르부요 까랴 예신 르폰 체우베 투지시 이마타 대수부 인제라 리미 갸다니 슈네 갸단 추추잠 심나 쇼송 인제라 리미 니기 십주잠 심기히 디데부 수부 추즈레 나가라츠 크인수 남함 쮸베 니부 뎀바라 쿄르시 토제미 고돈 하잠 포르투기 예베 Zemlin togi purze toshue ki dabja chae shidu kyurye. Teya, gwenshun leba ta dunne chweze cha jodu cewe ngonsu targa samu cha joshin. Te dun ngangar ki gugyu kyabon ya rim ki chungdu jogye. Wenga churye zishin ta chublo nyan soa ta churye gengwen soa yuwe wang ki kwanze ngarishi nian diru dudu chishin ye. 태양 군슝 링무니 외래 칸다라 추기진 토기회 태외

출기 지신기 제바타 추불로닌 송네 카세수 지기유 낭가르 타르메 세스슈 항상고시 유티 닌다라 낭가르 간지기 동기시네 나파르키 세리스비 르포 첨부 유에베 포르크 점투 대자 큐브 티자메 테르디엔 슈송키 총외수 쇼크딥 슈첸 체쇼로 강번 예비 총외수 교사를 뇌바라된 시네 포르규 토끼히 타동양 태도기 제부제 매배 안가를 충분 남기기야 아메 제수 장네 뒤주 통진기 세 최외 내라 제네 정리 톱치라 돈시히

테다라 머추 원예비의 담제기가 말하기 약토 약제도 결혼해 나우의 최균 텔레 기도기 빼 바신도 산시 신전타 산시 신전 전참기 진산 초롱 체문 난토 머준디니 冷灵昂 强조色西托土 슈르신치 태양增주体 山西纪总塔 山西义川总镇仓所 교투 藏北秋蓝体 罗布르토 마보로 교기约景 对句体卡西密松结体 冷地압기藏기낭土 秋蓝体니 미니슈니 松주파라 切库托보로 교주부예 테다라 증슝 테니 최후이 초도 따라 규르조베 시균 항상 괴베 후코이 법추티 추버제라 티신 정신 륜도 추베 머추 법추 지부티야시 뛰야라 젠참수 차바베비 머추 추균 계수 체슈의 참수 랩싱 카초 민저우베 산네 법용우베 추균 차비 도수타 치담조 임베 추람괴토 슉첸베 더블레 잠년 민저우베 게림 남베 추람티 조바시 토마 민저싱 교초 너미 나조 앙 교신베 게림 버주 테니 디게 체보로 교류해 태야 잠부 뚝슈식 원쇼로 대회 추리 식시기 초의 교수식 세례라 만기해 도건타 계속난도 슈르시엠베 머주 초의 초균기 코르교라 떼네 작도로 공공 추의 여바타 수르무 보도 튀엠베 작도 티달라 뒤의 진보로 초균기 레균타 시교 양양 워도 강사라 슈르가차 역시 슈르가 카직니 초종 치모 충금 나오에 나바시 초피 레오라 동자 슈르웨 머주 초균 차본디야 슈르가 티 난토도 슈르게 난키 교주 참초야 초균 아마타 냠좀 총네 지토 후코 법주 난토 슈저싱 增균이 사르웨네 차도 법시 유에티 가르제제라 미개방 주지마 책동기 유제 통원에 사제기 차도 출람테라 띵제라 미니 슈쌈식 최종에 정취 주제대로와시 차도 법원 뒤 깨지라 차게 세마타야 랑부

做动就中意。前期去出龙差不多，人在闽安东去朝中什么天能有亲戚？户口不去满月去，门门开土学中意。前去来往了出差去，容学天了，与人土不去立点他，来军去修建我都。这么你别差多他了。前年落到了没来过的长安营在团内，对局开教书三中学。铁里龙七段空土户口不就那是铁里，当地户口不就那些，对桥起没阿东的三个月吧，这点前途。太阳没出，十九小路外那段了，九江可去不去不来。没就对局的学演员图，这些起码都送完他。铁段。没去当时电影参加青年土着行，天气热，户口不去那是三桌三夜，落了心七点土住个月。刚我去，我有天天的去查多提到你，团人不弱，没去习惯差穿不穿不来，全往新衣行。提到来，那位张主题不就是领先月了？户口他闷闷过年。龙门土就着地没去拉了牙那里有一个领家他去个养不用养出看来温习起没去学院起户口不去养死了车不去例如拉了牙领家给学院很着地龙门确实学得清山西省前和亲创业的那边龙门秋光所他出现了没出去怎么扩度前行十九年的扩度学着为没就天呢龙门对起石门聚集他给了龙门朝中去鱼门倒下了就中越人在了东面西藏越别朝中天明呢咱们给龙门热烈明天的了托不起谁龙门朝上天呢，没就去那么开心些事。朝上天难度就不菜，没就天，金山朝上前面就那了，来吧，穿进去。龙门朝上前面呢，是一片水泥板，阴森森的。对局呢，跟上了前边，悄悄朝度就往外，金山朝上前面一把谈。美局呢，出现加前行。秋秀江天的游行别没去长单给当日开始时每次去三个车子去朝上前面天推面的那么天三线前去出生第二年秋高的月照地朝上给小尼布养生的言行长地老鼠来军小路外出门修理三来的待遇不来那位陆军去特贵他家跨度变月杨三的老鼠走边，再接边，嫁给阿龙铁柱来。明杰的腿骨皮出不去，邱军他到边牵着嘎嘎的龙的铁，胸内温用的多。晚上，朝上几句起杨三的去插的老鼠，给人前辈插的斜边撒几天了。龙七东出现狂徒，为龙门解不？小文的推格数改变，多给彭人送给出去了旅游金。龙门认为杨三的态度随便，多给提到你。杨三的这么难，杨三的项目爬了土生意。天呢，隔天忙做去，没去转山，做那么开心些事。老林差多久先别没去，你娃成不怎么样，没睡罢了，短多久着心去。太阳看见了没洗漱怎么去与门出家土来的没准你今生朝上前面他看天才了吧他穷外家快养不着就着太阳看见了东面就这么先别站个手没准天天不出军行动就着行出军去认真滚土先就养养千年天外年数贵家心血推从掌握年数三岁的开把他疼爹的三十几高瓦所推木门银别色系归吧出不去
리게 체세 개바니 로마 링토 서교 풍소 편견 태발레 추바타 개바티다니 튀급 카토 마주 추쇼타 저와 텀섭혀 웬야 개딥 콕다 튀바티 유린 팅장앙 내베 개바티라 순쇼 진여 개딥 콕디 큐조 니가라 냠좀 체네 콩부 추디 상제가 유라 냠중기 콕든 디즈용 웬네 큐드니 디나 티웨 치워요. 디카라 시차베 게데 폭데 므에네 머추 콘조로 서둔 베베 후루 지마티 콘조로 차스 딘세 김시식 잡시 머추니 응어균시 뒤도 교 조싱 출남니 나로웨 코요 양보로 교류해 대법 예초균 잠팅어를 슈조 오마세 첩지도 모니기 참단라 수주 진킨 담르카 육지도 제네 머주 모니비 기감 송제 케진시도 교로바타 담르타니 덥차 망체우베 대외 김시시르야 교리해 마용장부티 나위 머주 직내 대해 提醒 모니기 덥수 차우비 미마초 소경 제겐티 대대 장부시겐시 마주티 기규기 산시 용치 참소 교투 장부니 제스 토부 기우베 추람 토토 대도 교조위 원야 마주 잠워기 경세 괴토 서워 초타 체주니 냠도 제발레 산시 남권기 참외초 체슈티 주비유티 용지 우신초시 동맹외주주기자미외别永记胡心错你中国抢救期且感谢前期通关别当日谢谢你给当日通过他参面区通过配送错不约的当日他咱们这咱肯别人说出给自信给肯行早晚给不提出南图人都生活 이니양디구토초드치신비냐타추불로냐추인깅외남니소주난토게베쇼신용신혀디가라추르즈라가오베튜지츠릉중기사간테라큐르혀지야라젠참수튜지동자라니용지 우신 초모로 포르용기 릭마오웨 튜지 테즈 최네 팅지 긍진타 팅지 추구 니부니 우신 초모 주부 케진 시시 테야 참에 추 튜고 상부 팅지 지라 펑심 지야미지 콘츠 추구 니루 니부 케진 시 송유티 우신 초니 참에 초시 이바타 대니 고르니 바즈진 키 사공시 인베 초메 난토 시차베 냐타 로냐 모체 리니 팅지 테즈 세리 조 티시 팅지 추구기 추도 링시 야르 고베 케주티 레바라 고주 체네 추난키 냐타 로냐 모체 리 티시 지신기 자와 소세네 콘츠 니르르 코베 뉴체 커섭치기 원장 신도 리베 팅지 수링키 심세기 루지라 대외 고고의 치덕 체외 티 장외기 레자 뎨베 체티 강부진 부티라 덴니 담요 알로게디 추난니 카세 송기여 팅지 리키 김균디츠 총외기 숨진이기 갸큰 겐장도 라이 원년 디가라 구규치 시엠베 겨르모 거중 손이 마주타 우신 소매 팔라 종어 체베 호르존 체슈기
ondren kenti shi. Kermu karchungki ondren sampi jebali. Maju ta tamre phargi cishinki sabyon nama phesum chosu chinhe. Wu xin cong me chu ding tong se kue ta dam re kue ki dam za ta za ken bo so chur ge zi xin nam ni pen bo to bian tang bu de yin ba me me ge ba shi zi xin di zu ni chu jie ro ran mo wa du ge sa ra te la le ge xian pam ki ni ba tuan he chu nan du dang wu ye che zhun ni 추르게 지신키 추주 용공 조로 추르여지 티 자슌 개바라 체신히 자와타 슝데 추난키 추주 용어제 주린체네 추주 장세기 니바 튕기히 테나 더자 소니 디게 추공키 다보로 추르시 닌다라 마주타 念디니 파르토 강가 강기는 디기 빼라르킨 우싱 소마타 머주 계감 돈염 테라 추바 강야 메바라 치신게 산시 용치 지주 장모수 토가 계자 진식 긴에레 내유티 대명라 강가치 토가 시설싱 토가 테라 작강가 마부 코르기 예베 명테다라 토바시시 퇴기 포주를 다 쪼디 나외 퇴네 차더베 강가치 토강 테니 제주로 경시 토베 쿠류기 레지 상부 왕키 뒤럽 림중키 베제와 츠 차리엔 타 뇽르 치스디 인베 점림 군라 게자 최유 베제와 망체우베 강가치 토강 토 녜가 잠디 머주로 응하고 주신 외징 롱책동 숨게 광토 탕기럽기 녜가 캠보 왕지환 니가라 펩디 토간티 제모니 경세난투 깡가치 토간도 제바 셰베 닌진디 따라 지나왔디 세세니마 라케띵니 슈 랑롱 머추 타예 갸소르 죽 레와라 똥키 파르 따뜨나 게림 텔레 토사라 제바라 슈 마시 튜징 베 루규 손 세나야 년지 테니 서겹 도겹 도 타르게 테야 탕게럽기 년지 테 강가치에 토간 되니 점령 군라 게자 취업시 왠야 강가치에 토간키 초기 강가치 세르웨 덥차 시갸 게자 취업할 교로 년지 난 쾌베 강가치에 시에반 테니 초자라 세르웨 초제시시 초결하기 응응규라 덥자 추연이 젠더 토변심에 대주 딱두 강부직 야르랑네 되톱라 추주 카제 점링라 구점 양마 제바라 녀중식 진 토브제라 대다른 강 랑네 되기게 녀고르기 동첸키 추결라 장신 추기 대비 김시식 코된체유 대나 강가치 토간 주변에 롱우책동 숨기 대비 단대 바르토 추결니 니게 기감상보로 방부치기 되시 텐기 깡그치 토강키 나르시 미드윈기 유제라 시드 체신치 머춘디네 규조신 장가태야 구치 양토 조시여라 담서야 림신 풍소 템네 山西塔、陕西 河南界行前松部的 客别没居当了松叶区体 出于不是 你看了长达阳行 看上了当在看了 出于那边那座月边呢 没居继续困难的点别 没在给当日结果没了去 出于 当日 托干塔 没出 中条日无界 记了继续昂 打了这月 你给中

마주이 라당 봉조 와토 중태오 리규니 초메 캐량식 데니니 태야 리규 태양 살세 콕 테니 지오 우라오 이나 대신 중태오 리규 테니 마주타 중타니오베 리규 지경시 우라오 리규라 지오 우라오 시세르싱 테니 산시 용치 수내싱 마주 수송링 기념점도 차베 마주 담제 송접 퀴시시 린시 시르베 남시 차겐키 우라오 리규토 규르바 마오베 진롱키 지데식 초비 모진키 우라오 리규딘이 티베 모차라 체제라 교시 테야 차르제 남다 제수 모샤타 지즈니 홀롱앙 야르초르니 진심토 규조싱 티에 미초로 리규 진심롱토 콩콩 듬뷰 지신베 춘나시 계신데 디게 무브니 랑바 튜듀앙 추르바타 자와라 우라오 리유니니 나로베 샤젠 체제라 동기게 스법 토제미 체동 계계 주의 리제 토슈 유평 량니 스법 마슈 민가게 이 풍유 초종 파라 참마 유지 무베 루베 워토 모장키 지신낭 독보로 계시게 롱균키 몽라야르 초교로 잠디 체디 추나남 리구 용수 캐바르체 웬디 리롱균키 모장 지신키 추나 법세 대부식 고된체 타스 메도르야 고급자히 롱미 메도타 쿠르몬소 리게 메도타야 뒤지 대링 지르지쟁앙 후바라 셰신도 포와타라 yang mei jie bian zhao wei se gu gen xi ki chu du jin bu jue ne de mei qi ne de mei nang ki si zhi tuo ge zi ju gui zhong ye yu ju qie wei peng wan mei jie ti zai mei ki mei dou ge zi ju ci mei tu long su jue ba le si zhi ju zhe qie bei leng gen kong dui mei qi wen yang mei dou ki bu si nga le ma wa ra su ma qie ne 不行处是主角这边连根体温柱切图就不一样这部科技界别这些铁作呢陈水老大亚学的是日无无劳以策度点别战争体呢自信给胳膊来穷了四部出自民切动阿别站起能林开图极了激进起决定处行马来学别起了帕东抗争式扩展前 Tini Zhongku Khonar Yuebe Jinsi Rindan Dianbe Xingri Mingse Xishi Nyeri Gi Kengbe Bakbu Sama Te Pyo Cho Du Te Na Nguen Ki Kamdo Chir Nguen Xin Yue Wengya Nye Gor Gi Zixin Chung Chung Te Zuni Te Rokdara Kyur Yue Na Zhe Kuy

가디베 다 제도라 세바 메티 차세 서기 개비 포제 보 마르도키 세제티 가웨 등등데 나제기 최소기 기타 뭐바라 최신도 원장 콘조리아 로파무고시 유티 가인스나 덴드의 차시 옌베 경슈 최토덤메 태야 지신카 소차 조준제기 우라오 리규기 냠사 되게 디가라 정준제 냠 냠제 총유바마세 퇴송 튜모마인베 미주의 제냠야 난기 원신도 목샤론도 차베 道教 하간 디니낭 중국 道教의 개발기 로종 제베 등규 망타직 냐자 제유치 텔레 道教 리슝키 공부 스무 유바 천토 디가라 타동 중국 허로 리내 통마르 터김 조사대 야시 칸다라 디게 지신 타 소차 조준 리룽제 와라 냠시 냠순키 레와 직제 워도 랑랑키 작다 체르긴 튜모토 셴베 냠가웨 괴번디니네 우라오 리규기 튜모마 옌베 젠종테 초피

가족이 말다 채워요나 대조기 총총 말부 소식 통화 여바 천배 감은초의 유한 초쇼자 채워 여진 대외 제르바 표도 총와 개배 채도 터르네 포르용외 총총 말부 대조니 초공 대 군기 미드 페유 대 이마마세 타동 로규기 튜인진외 나오의 최소 대라 관체 최소기 천단 사르바식 가능 제유 윤총 차차오타 대니고도 유협에 참여 추고니 디게 기가 말하기 표솜 소식이 쾌공시도 줄라 덥차 망다지기 군예차세 힘시 대야인

0: 아자라 사쿠이 비베
1: 이베 쿠시
0: 마사르투 두베 툰티베 레로이 녀미유디 우슈 사쿠이 비야이 아자 주만에 가라니 진조 갑디프다 따따리 아자 아자랑 그 콜레 루제기 툰티 모싱구이베 코토르 로로순줄라 슬레베 베미스타 레그모토 사메 메프다 진짜 원래 제비는 아니 쉽지 시기 좀좀 비시가 좁이 좀 해줘 아자나 좀 거기 사고 비봐 드리네 멋있는 미 당고디 아자나지 렌트 도와 말하니 좋니 망스 대고 할라게 안 당고 인다 야 아자나 좀 거기 사고 비봐 아 셈 좋아
1: 장게 남자 신기시 你把都取去送这只钱不是让给他随身给他抓钱去通过几只那段的得给通过给这段钱抓钱不是谜底年来了三批我你平时我这些啥平时平时我是多啊啊这样让的罗森叫李姐那么有要买姐两个刚预备平民题几把让给他他忙子去了你们啥吧 对不起，洋洋是不是想念米店这马鸡？光总这不请不起呢，钱总这这样可以呢。
0: 俺就总这不低，给这预备，我说啥贵不值得。叔叔就拿了点钱款来的啥不是？他都全部用给给你算账，兄弟看那点钱俺做来贵不是？不然就我来用我的点钱，俺就全部得干部点不做呢，给个头都别特别细细的，叔叔让给钱，嫌了米不点特别总这不细的。
2: 俺这个俺困在钱嘛吧？
1: 第一天的人是不是在讲嘛事？洋洋给两个洋娃子念米顿做，甚至几十的。你给人家去学校，全部用的洋学的是，人用是农民多。

0: 야쇼.
1: 지겨 발라. 기란다 링즈유 차례는 뉴유자. 링즈유 응우시규와 규림토. 기란게 초신난 고기.
0: 시외송과 조세된 정말베.
1: 공세 대비 사변나. 가다 저와 유배시고. 우리 참에 초신난 고기. 응우시규야 그 제시가라. 뭐랑게 렉치 뉴유배 남자 니도. 디네 지겨시라 초신다 뭐랑 루규도 뜨도. 기란게 시지. 나저 차로시나다. 지만에 뭐라나 다리라고 같이 지어고 매는 투여시.
0: 용아.
2: 지기판라. 니에 탄도 어 회다 샤모기 총다다 저와 체차.
0: 교진다. 로규도 둘 대비나 내두게 미도. 링즈유다 보마에 저와게 재미도.
2: 계시모란 내두유나. 나주 공세 주야 됐으면 잡시. 최장 계란게 제주 지역 방다 정마 저보.
3: 다다시
2: 타라쇼게 문화 전년에 슬럽 코치와

0: 지게 발라 구주 용토민도 조준 칼을 내가 먹고 싶다 두스기
1: 용토민도 세 남자대 용보스민도 삼세 유니마 되빈주
0: 지게 발라 키나니 촌촌은 유비
1: 괜찮소
0: 지게 발라 지게 발라 나만 저 손도 쳐줘야 맛이
1: 산주기도 요 말해줘 봐
0: 양가를 채비나
2: 니자랑게 저지 야우치라 나랑게 세베세 스니디슈 니구지 제자주나 니다랑다 님도 클라사 요지

0: 되게 죽이리.
1: 빌라. 다시 뒤 나 죽다 된대 이 무시.
0: 가래. 괜찮을 자도 그래. 마치고 줘.
1: 마시. 네 빨라 아무라게 네 근을 송대자. 그러나 일 터지나 쉬고 싶어.
0: 어야, 수수나 로라. 드리네지. 옛날 영미다.

0: 상계 알아 드렸던 봐. 답도 통유메다.
1: 투다 가리니 애팅 당고 열어 봐. 딜레 장가 암라 쇠베 제드 키슈다. 비라 통디 제제 사이미도. 비라 주고 통디 기르시아.
0: 샤머 깁디 제치. 링즈 유르 가부딘 제유베아.
1: 같이 대신 맵샤 앞팅 타고 이 둘다 지게 되라 디중군의 이제 제시면서
0: 쟤는 뭐라 도셔 샤게 도구치야 능 줍디 맵 책시
1: 니야 뭐라 땅과 샘디 양이의 샘 나라 디와이 긴드시
2: 감사가 링지 유이 그린페이 링지 드프지에 저도 꼬라 요미니 今天法拉能是兄弟他的兄弟的这些故事的书友是今天的兄弟的这些没写到的写中的歌是第一期让朋友一年老三谈过的开朗的陪聚的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帖子啊，咳嗽许吧，最弱。特林叔，你去让开开前面的。

0: 감사. 계란 가루 걷어.
1: 고모소. 들이 퇴바 두고요.
0: 돈.
1: 나지 주소.
0: 레스.
1: 계시 지구유나 나 계란 데도 스테지. 좀 좀 주고 삼죠.
0: 지그지. 계란 알콜 티에다. 같이 되고 유배 맞에 로고 요시.
1: 레스.
0: 더 스고슈 아.
1: 도전아.
0: 감사. 나 나티 커피 시고. 레스.
2: 도채나
0: 나의 카페 대화 신중이 기란 도채나 신중이

0: 숨 쉬봐. 가봐 레님 또.
1: 아치. 뭐래 그 뭐래.
2: 수진. 라나 대유는 나 고치다고. 조보. 나라니 버로 끼치 가려 내셔다. 드네 머주는 나 시에 잠시 안에 뒤봐. 方书生，让他做国骂级别的，我中没。

0: 유이 수저 계란소 레파 한번 치스 대비. 원래 매비입시. 게임도 카바카가지 나큐니 임도. 로송 랭 로용 뭐 자게 시비입시. 어찌 담사 권에 맞대 담년에 화도 그살 캡스야 되시야. 오늘 내주디 가로다 트랩다 딱다 그도 겹줄아. 자슈다 키스 수저게 삼마 통부치 국다래 뜻이 정말 좋아.
1: 지겹실라. 계란게 지겹 하나 약스나 줘. 코미 견송자 낭다 용마지 내주 직종 맞고 내 직하 여기 웨송 장승 변마치다 수천 미긴 송자 렁 마치 장게 수천 두주 도스 제지 내주 도스 제 주시 지 안심 제도 이내 내디 랭망다 취제 조 토야 미도 카리 쉔리게 카바 링 미도스에 니엔 수천 된다 데 심쇼 아 나오 랭 차소네 니 쉔리 세가 친구 용아 아치 창문 들고 집 쇼아 깔려 가서 니 캐는 줘 챙겨 대야 들이 타면 돼 죽여

0: 하지 망고도 드셔야 돼.
1: 응. 지저라 신의 로리스. 더더디 챈스유도 돼.
0: 챈스유 거죠. 계산을 통두매비 미다. 뭐 집에 저 채비나. 대수 사무주 찍지지. 전화도
1: 몇 번 시키비나.
0: 신의 김화지. 나 담도 로리자. 자게디 제체 수소심 땅하지. 니랑 칠대체 송겹지. 수치게 잘라 너스탄 주미

0: 외시고 뒤지도스고 막 개능 맛이 리스트 내피다 로준 수사스라 빠르게지야 지지 수사스와 피다
1: 야 피다 이게 피다
2: 지게 로라는 뭐 내전다도 와 나 저 조선단에 진짜 개 당토고 맛이 공개 리밍아 지자 세쇼스 뭐 내전 보숑
1: 셈지라 양아나 지에스와 트랑송다 그거 뒤지셔라 팅웨이나 레엑시고주나 로마 깔레기부리 탄데스엘라 님스메고 옴과 어 만일이야 조유 키란다 까미슈루미도
0: 타셰레 람도 규나 뇨 함치세야티시
3: 제도 다
0: 제도
4: 냠뇨메자 계속 안개 된다 디제 탁주 제모 토비는 제발 니에라라 저와 그저 주요래 아

0: 주저 반수선 키니 바로 고조 가르 쳐옴시 거브리 니에체는 반수선 독자티 제미도 머신 언니 워 시제 규르고 치무소 이내 반수선 게 레그 치디 문에 겐킵시라 치기 주저 키라니 바로 된다디 세브체 시엔 탁마스베
1: 세브체 슈스 지유 직딘디 토라 지민피베 센다 요마시 디닝가랑 게 통소 언니 니 파라 세브시에 토르비아 루부동아 디치야 그리나
0: 나 주저랑 치도 페일링 치미 예싱의 주저랑 강아 페일링 저중도 요마시 이년 아래 장대치 치미 가리메 싱의
1: 가르제
0: 주저랑 로요 삼주 너니 냠주 치야 용고 줘봐 나도 정미 키캔지에 毕竟你爹爹你对你读你澳洲利亚了就叫人大家主要不明白非礼的连名都会有咱们才亲笔也你那组看他们先对读马赛也可是也空你的心里比呢也就叫人个悄悄用不是吧就叫人老来的你也空你的心里比呢马他来你也就叫两个切切撒家你也两个切点不是你这边的就叫人也吃了点语言那么用吧俺就问你别从那用过吗是 看了你不起啊是啊舅舅嗯舅舅让听你飞林的干不起来以为先不得你这切换是别的我做他一切没事没可这些呢舅舅让了嘛你还要切不是你舅舅让个去了哪去他等俺飞林的两个切换起你也现在飞林独家的这么多马赛凡书成了你最开始全部以呢那么啥心痛意你也现在没得独家是这么多切账你这切换是呢舅舅
2: 其实就叫人冬年用的差不蛮血的至于让些大姐呢很多菲林搞不用着菲林人家天堂用的呢你也生下三年前不信去马上菲林爹爹我看你那钱对多现在菲林呢我所有的苦个这子你也是死一一年你也搞不起把片都喝着
0: 樊书成给你爹爹费力的那件事用不是不是你的心里这算账我连老婆可还信任谁
1: 爹爹让我对不起看意思呢樊书成算账让我对于你呢罗心这是谁

0: 그래도
1: 따차샤 차와이 베드 지아스
0: 젠더비야
1: 키란 토제나 슈이 엄실하게 보고 차와 슈크체비 깨지에 투쇼 치미는 내게 니체 치르 숨기
0: 재능아 죽인다
1: 콘티에스 니 콘리 아주 죽이 갈래 가이 기지 멍멍 다는 그저도 멍멍 니 쿠수 첸더비야 다는 맹가 기에니 미디 판슈 첸지
2: 미디 판슈 첸지스에 두스더디 랑주조리아 네스다니디 은이승비 미디 이루 준대된 제지도와
1: 예라 랑게 멍멍 따도지야 나 중이다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당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 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대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 컵게 뿔 꾸유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 컵게 바탕 권내 탈웨 민컵게 꿀 랑을 국송라 쇼게 꿀 랑세니가 펜라 대탕 용토
1: 创新踏界，乡村振兴。
2: 乡村振兴。

0: 정용기 팀주겐지 개공기 티브 쿨링 토네 주주 렉스 당디 뷰다 공비 동외 레젠 사브 좀신 200골 페랑교정 페미탄 지배면 강기 락제탄 십수설 숙류 겸내 정용기 모부티 순례된 개린 된디 700골 참도 종결기 길에 렁문세 십수 주수 치료 당내 퇴내 폐계 주교로 군위 사브 지매골 류장 정용기 시딤 구지 레집에 치든 십주 진제 로프 초배 제월 슈배골 개용기 퇴기 된자 다월 랑중기 퇴기 된자기 제원나서 비외골
1: 스몰 행계 공감사
2: 공감사
1: 디간니 폐계 순가 칠람인 행계네 팅디 편종 선균염자 시발 거수쇼
2: 디리니 변등 앞에 치게다 진도 초배 치니슈니 리스다와지 샴르 시제낭 되남 시러나
1: 나주시춘 정용기 짐주 겐진 캡콘기 택바쿠토랑네 주주 레스 당와탕 좀정원라딘네 퇴교천제 원발체비 랑종기 짐주 겐진 차샤티 슝람차와 주준체비 시게체로 당와네 뷰제 링니 초소 짐발충유 나중에 고초로 짐주 탑초기 갸체 레체 레스츠 양탁베 시튼 레체다웨 니치도체디 초드 짐주 겐진 차웨 마라 준교수 당토 윤린디 쿠탕 뷰타 콩빙규 멍시 댐부시 딩유피
0: 디가니 닝지 총기 보종 차게 상이바타 니디르 망주 르부시 준신유 샹시 슈네 이거 총주 파르키 슝람 갸기 레저 조준 조지르 니웨 튀르립유 보존 차계샹 리그총즈 슝람 갸기리제 락제 치모와 왕다펑키 람외수 아담딩와타 리시싱제라 미시창아 싱게 유지 송부시 리그총즈니 리쿠도 내싱 딩에 슝람 림바마와타 람디보 메베 딤드위키 쭈르가기 총즈 폐기의 조교로 고긴스유 타제 닝저 총게리키 골칭아돈 하당네 갸기 제베 유디게 조규 차긴 릭스 조규 이브시 보존 차게샹 리그 총즈 슝람 갸기 레제 겐코르와 왕지 징키 슝람티 망저 조규러 더비 중규 마세 싱저 튠제 칠동웨 렁부 샹투베 리그 총즈 겐캄 리그네 유고 튠공 옥비 토규타 딤주 긴숨타 체긴 유르시 니버 콩토 조투 시 숨부시 랑종기 짐주긴지 차샤 폐계 튠잠 사바 립네 랑종종기 당그 튜미 속진 팅 주부 초춘 랑교저 등위기 미리카기 레지 망조 이니티네 균형 회미기 튠진시 튠규 체교를 텀진 체디 짐주긴지 수배 차샤카를 총재 사바 삼미체발 토뷰 랑교저 짐주긴지 팅기 팅장 류지强기 니도니주생을류 룬주팔 하스탄 시지 허가 닝치 넉주제 총경을 장남 샤동 투바타 라스디와 제신 넉주타 허가 시지 닝지제스 켜베 뉴주슝람 초용내 샤동 투비베 라스디와 제베 총경을 저지 숨난 콜웨 뉴주슝람키 딤주 콜게시 드네 망저 권잠키 초규람타 디기람 심지람 타르게람제 갸기 당웨 싱조크 축제 퇴도 침바타 망기 용법 판류 중유 제송부지 나집시링 랑종기 짐주긴지 차샤 딩이 변조탄 지조 폐계 동외치 니티기 니버 뎨비 톱제 치칠 조신유라 시균젠기 판류 문규르 중어마세 팅럽젠기 촉두 짐주마라 족준체규 리그룹 중유라 정용소 슝람샤동 톱제 지리티 중니차 안니 심바타 림데 슝람치 지리죽지 심바 게람 림보 숨부 옌기 슝람키 도차 갸주곱주 광아 심바 샹종타 신지 총조로 슝람 샤동 투제 카소소로 갸지갸타 갸지굽주 코니타 차시게 신유브시 유르세 좀제 티다기 갭초수 정용기 짐주긴딘 켜공기 레지 레수웨 베텁듀유 나집시링 정용기 짐주긴딘 켜공기 정등위기 구지싱 주주 레스 동화타 튠규 체규 텀진 체디 남장 족준타 튠기 딘자 총조로 자듀 레튠 소기테 미마나 셉슈 주베 뉴버타 주제 토르당디 주취 족동 체규로 규남 젠토 군디 동시 이브시 랑교정 짐주긴디 팅 레공 등위기 치회 수지 选拔 레공 지위기 수지 潘永强기 안주 양탁배 시둔 레지 다와 딘주타 락달 체배 롭종 롭스 딘디 비디 시림기 당 전주기 첩시 뉴버타 전주기 뉴버 토르 동외 로숨기 최고의 락달 딘디 체배 겐지 카세와 타 괴동 뉴버타 딘바 직류 각주 퇴규 체규로 텀진 체배 레게 남수시 주유 지송부지 랑교조 짐주 긴디 팅 딘자 단돔추 추장 충다키 안주 칠레기 종달 제티 토담기 추세 토르 당와타 레리기 딘자 토담발 칠레기 종달 주슈 치루 당 유지 송부지 Rangyojong Dengwe ki shuji Wang Junzhen ki ni tu, Rangyojong Jimzhui Genzhi Kekong su Dekshim Nenggab, Nyebar tu, Yang Thakwe Sidun Lechi Dawa Dinzu Ta, Lakdar Che Di, Pyoegi Benjor Ta, Jizo Pyoegi Zhowe, Ji Yongla Xingne, Jimzhui Genzhi Chawwe Mala Zukyong Tuizang Sui Di, Yuling Degwe Ta, Buda Kongbi Yunggur, Mengshi Dienbu Si Dinggui. Nga Ju Nge Guo Zu Lor, Jiong Yong Ki Jimzhui Genzhi Kekong Ki Mu Tu Ti, Ju Cui Lekso Dongwa Ta, Tengyu Che Gyur Tamzin Che Di, Jimzhui Genzhi Chasha Buda Kongbi Yunggur Chumzhe Saba Dui Guibe Nisu Na Yubzhi. Rangyongchong Jimzhui Genzhi Tingki Tingzhang Liu Zhichang Ki Pyoegyuba Genzhibki Ningdob Ta, Lamnyingki Ningdob Tarbi Dongwa Ta, Yang Thakbe Sidun Lechi Dawa Dinzu Ta, Lakdar Che Di, Dienling Ta, Pyoegye, Gengkham, Tansam Dobji Che Tuenjin Shirming Ne, Nguyentho Dienzui Ta, Tambo Tuenir Che Di, Chobyu Ta, Chenpyu, Yunpyu, Xingpyu Jiegi Xunglam Rinpar Chegyur Gundi Dangdi Miri Kagi Mangzo Tsu Tomnang Tang Gimnang Dienjiagi Nawajie Tuedu Dongyu Yinxi Sumbudi. Gopchubi Rangyojong Dengwe Ki Tuenjin Shibutida Zogdu Si Beita Mingze Le Zine Cuenda Rengxin Ki Chumze Le Gyurwa Che Yu. Niwe Lo Xie Nang, Pyo Rangyojong Pyo Mi Tang Chibye Miangang Ki Satyu Mangzo Ki Mianju Guigur Mingne Laozai Sarbe Te Gakzhu Tang Nishi Cep Chi Te Mianju Mangpian Shibshu Rinpo So Ki Te Tuege Sabo Chung Yubshi.
3: Pyo Rangyojong Pyo Mi Tang Chibye Miangang Kuryu Gelen Bu Chacham Kuyo Le Dungpa Chunbe Ki Rinyu Chujie Le Te Ne Angi Ka Dibu Yue Che Sumbshi. Pyo Rangyojong Pyo Mi Tang Chibye Miangang Tu Rinyu Chujie Ne Angi Ka Ba Tang Chujun Ge Wa Takjie Chibu Shirwa So Che Chokbe Ru Rinpo Chik Ne Gu Gu Me Ba Tang Mianju Kuryu Ginang Tu La Mianjuan Ba Semzu Kuyo Wa Mianju Zulu Dib Dib Che Yub Si. Lazi Chungmi Cao Rui Fa Yi Miangang Ki Kuryu Yabu Du La Mianba Dienbe Zulu Zan Dian Tang Shibshu Namjur Yang Hajan Yabu Du Jin Sumb Si. Lazi Chungmi Dienzin Ki Ngangub Gyabar Yongwa Yin Kuryu Ya La Langur Jo Dib Du Lakbar Tu Mianbe Neshi Shib Cabu Sige Du Jin Sumb Si. Lasa chongjiri niwu kuisar tu nebe, pyo rangyujung pyo mei tang chibye mengang ni, chilung yado nishi loro goyi ba tang, chilung yado nishi tsakji loro sichuan lobchen hua shi mengang ni ba tang nyamle kenji xa ba tang. Chilung yado nishi tsangyi loro gigabgi kuigong menju dine zujun namchang ki chokjian topi. Lo xe nang, mengang ti, chekje tang, nyenje tsangma rinpara shukjian chongdi, pyo yi pyo mei tang chibye didan chasha la gansung chigen zo tere kyuwa ma se. Rangchong ki tuanjian si tuangyo che jie ki chumze kejian la kyuru yub shi. Chilung yadong yi zang loro mengang ti, lo yu rengxin ta gakzhu rengxin ki sindu mangbu tue yubbe nang. Chibe lenji nyingne ki mechung shakchu thoma lekru chungwa ta, sadyu kuyo tu gyangdien chui la gyangbe pyume ki mechung shakchu thoma ti lekru chung yub shi. Lo jian nang mengang ti, nga jie su menju la zi chuchu ribdun la dara chebe, rangchong ki leri ti tongzha mangbu gan yub shi. Pyo Rangyongchong Pyo Mei Tang Chibye Miangang Dengwe Ki Shuji Xuan Ba Yuan Zhang Wang Tao Yi. Chilung Yidong Ni Siang Loro Nganzui Miangang Ki Godian Menjue Chize Midian Chi Chubshi Le Gai Yuba Tang Nedui Chukgu Za Tse Chekdong Shibye Yen Simdi. Nga Li Mawe Pyo Mei Tang Chibye Pyo Le Ki Menjue Shibshu Longju Chekyu Chung Yue Che Sumshi. Lodara Miangang Tira Chukgu Za Wara Pei Guen Pyo Mei Hajang Ki Mabu Yuba Tang Koryu Le La Semzu Kuyo We Shibshu. Chang Chubay La Zay Jie Ki Gya Jie Zhuma Tsu Dedang Gelen Chik Yub Shi. Chung Min Tsiring Ki Mengang Ki Kuryu Yabu Du La Mengbandam Kiyan Semzu Kuybu Du Jie Sum Shi. Pyo Rangyo Jong Pyo Mei Tan Chibye Mengang Ki Nedun Mengba Gaju Ba Tsiring Chujun Ki Nganzui Mengang Ki Tingrib Jien Ki Nguantun Mengju Chik Jie Tan Tsirsun La Zila Dien Ne Zhume Dedang Takjie Le Dun Be Ne Pyo Ki Zhuma Tan Chukgu Manjar Ki Dedang Gensung Nyun Nian Chie Jin Yue Jie Sum Shi. Sichuan Lobjian Hua Xin Miangang Nibe Pyo Gyuro Chile Keba Zhou Min Sadoro Chale Nane Losum Chogu Yuba Tan Kongi Pyo Tu Mabu Dizung Tan Jewe Nguendun Ki Todam Samshi Tan Chang Chube Chile Lazila Dene Zhume Tsuju Godian Menjue Tan Subyo Jize Todam Godian Menjue Letun Bewe Sadoro Zhume Shibza Jien Ki Didan Takje Ki Tongja Gao Ma Se Miangang Ki Kenden Mangpian Ki Mingjang Zibu Shik Tu Kyuro Yub Shi. Pyo Rangyo Jong Pyo Mei Tan Chibye Miangang Ki Godian Pyo Zhuren Sichuan Lobjian Hua Xin Miangang Nibe Pyo Gyuro Chile Keba Zhou Min Ki Nganzu Yu Zhume Tsuju Godian Menjue Legu Nyerne Lo Nyi Zhogu Yuba Tan Zhuma Ra Tserik Tan Tuyunbe Tsuju Dawa Zugyuro Chidun Chebe Zhume Tsuju Dawa So La Gyundo Ngunse Tuyubu Qin Yue Che Sumshi. Nani Pyo Rangyo Jong Pyo Mei Tan Chibye Miangang Ki Tuyuga Nibe Lezhi Zhungu Tsuba Tan Miangang Ki Pyo Yi Mabu Didang Chasha Pige Tongwe Guigur Shikne Menjue Dizung Tan Tsenshib Sardu, Shenden Ba Sogyongje Shijidu Duyubi, Sardu Kenden Mabu Suri Ki Tosashik Duyishin Yubishi. Pyo Rang Yun Jung Pyo Mei Tha Chibay Mengang Ki Desung Pyo Zhuren Xuan Ba Feng Li Peng Ki. Ngan Zui Si Chui Chita Chi Chu Chiru Dong Ba Tha, Shep Shui Gyurim Le Su Dong Ba, Zhuma Chui Sam Jara Tha Chui Gu Tuto Tu Durup Che Ba, Le Gai Chui Yin Ne Tun, Gyun Tui Lik Chui Che Che Ne, Mang Zui Yi Lu Yi Cim Zai Chiru Dong Yu Yin Xie, Sum Shi.
1: Di Lui Cun Tu, Cham Tu Chong Kier Ki Ke Le Lan Ngui Zai Sham Di Shu Shu Gyun Tui Chiru Dong Ba Tha, Mang Ngui Tu Chui Ki Tab Lam Xiar Dong Che Ne, Yi Dun Ngui Bun Ki Ke Bian To Ba Che Yu. Dawa thangbu naya nga bai par, chongki yong ki ngui bion dong ce gor tong chur gya la par yu ba thang, ri ka ki ngui bion dong ce kyun gor tong chur dong le ge ne, san ne ki tuen le pi ge la ngui ze gui nui chen bu jin yu bji.
0: Chamdo chongki le bian jo sarbi kui da thang chamdo gui ju da gyung di ne ki nam zhang bi yu tu, so ba cu kang bian nang ki mi suyun thang chue lang dik che dik jo le tun ca zi wu ngang bi xin yu bji. Da thang cham du gui ju da gyung di ne nam zhang ki guan dung ba xuan ba yu bing yang ki, dao gu bie dem ju du jun car si yu, nam zhang ti jun xin ji lo da si gui tir li shu le ne ni gil hak zang per gyu thang, cham du lo zhi che bo guo chi xie dong hak zang per gyu ram di tu ne san ne ki bian jo thang ji zo pi ge yung gyu gui ji tu gyu zhi ji sung bji. Da thang cham du gui ju da

0: 진다고 원생이 들으게야 여러비 증압계 터져셨으니 누구 잼세야 누구 유성매죠
1: 진다고 라게 제비리 셰망 씨 마스 제다 구타러 심제 쳐와 또 군이 도시 저랑 신내베
0: 미디니 도시 니 규유 이네 다리 자는 것 제비마도 미디 데리 야치니마도
1: 다리 손이 니게 구유자 나라니 좋아 여기 제리 또도 콘도 샤다
0: 왜 디로 가르다 총총다 제동시 야메나 자니에 남아쇼다 무상무 상게 다오겸 다시 에 상지 되다 디고르 셰프다가 카고 저마시 아 딱다시 집에 뜬노 되어스베 미디 디고르 나 알아스게 그 되게 도스네 미디 커섭 제출은 뭐도
1: 니르 총고르 셰도 셰차소는 키라스 근처 돈도 있네 또
0: 용아

0: 전단님이 고나저 기나니 솜신을 구해주셔.
1: 지보, 네 산줄 지신.
2: 교수.
3: 지보 말라, 빈저 구타오 피비.
0: 랭예 구유링소.
3: 안저의 탄다 린조이다. 지다롱라.
0: 困难你既然给我听个月子，念我这小命的。阿丽，今朝麻辣的我只话语。哈哈哈，今朝麻辣，别照顾到小的。快接送。龙雷，你们都累得下。快问你我大学生病。快开始一动。他的，开心不爽。 이래가 독재지 되기.
1: 다들 뒤에 졸다 주는 마찬 마찬 치우시.
0: 너희들이 치규리.
3: 지다 롱라 피로미와 니에콘다 가미로브즈 슈비히. 이래 다들 타지 주시. 제자 티린키 나니 소디 지슈지 대다디 타지에 나는 성비. 타다 지다 롱라 게가 나조 코드 나야기 락세미나다 칠레미나 나 구부시 라춘 하과도 고전 칠레 개와 리다실러 태외 구부춘. 因为矿机之前宁不天做，俺那座偏到油马是生病。谈到金大龙那个松亚矿在地，俺我听俺别人想。
0: 金大龙了，咱们我是宁不算账，矿在多了管不到西装。哈哈哈！哈哈！谈何事？金大龙了，谈的年成在前期，前文同期军队连任期做不赢的。
4: 啊，我这几个月用来种嘛是，马赛团结女子，既然给这些人不点出来，得不就不让给忙个样儿的。
0: 现在，矿产多是加热呢。今天那边的这送过云呢，钱的洗不净，我不就，得来买钱的用不多。
4: 都是，洗不掉。
3: 所当我接不落出去。
0: 勇啊，从我里怕嫂子这一，一年将来天最动画的偶尔重视。勇啊，哈哈哈哈哈！勇啊，
3: 金大龙啦，你虽去西藏，咱们去吉兰看第二个人。金大龙啦，头大全部是多，钱的挺大的，都是点开味道。
0: 这边那个水电车站哪样是？倒是呢，既然了，让我去家瞧去。既然给你倒不三百块，送上呢。两爷，我给买不起，你也去亲自去。
3: 这不嘛了，别着骨头，给那个我奶我是头汗，抵抗了年轻的龙来了。 矿在加入是挺忙不虚伪。

0: 그지 결해야 돼도
1: 치빈라 급여도 가 산줄 시제 소용도 구자마 괜찮아 제주 제상 혼을 참지 수지유 디디 롱레 마턴리스 롱레게 구자마 괜찮아라 진이 시에비 니에 세브랑 코마종 디네메다 된스 구자마 괜찮아게 파미드 깁스
0: 롱레게 니에라 메다 된스 세
1: 나시 디디 니에 구자마 괜찮아라 파비게 깁고 삼주 이네 제스미야 미도

0: 아쿠이 랑게 셈나시 미신이 방다 냅차드와
1: 이네 치베나 지다 롱라라 네세디레 말하콘라 제보 말하다 뿐조 고통하나조 조한테 가면 나제 지구인다 란란게 지다 롱라가 죽부 롱카이래 렌치스 미시차나 시로제비야 요마샤바 이네가 나조 모티 총규제 용법사호자바 제자니 삼르스탄드 만나주는 장로 미지다나는 성비 지네 지다롱라가 된다디 타지지 니네 만나제 초디 모티 주부체 오셔봐 란라

0: 올레이 제다 말아. 나한테 개 참식해랑 쉬야이.
1: 롱레다 고자마군 전승이디. 년년 워싱구 유자. 이내 방모 넘겨올 때이나. 베징 고자마군 전승이디다. 좋아 유자. 개지 신나는 게 셰브능시. 고자마군 전승이디 인도보다 좋아 유나. 방모 민법이 도고 지고야 라르샤. 개시 고자마군 전승이디 인도보 이부이나. 喂，阿姨，让给阿米姐接住些。龙哥，阿姨，马斯姐，金兰兰给，你让陈大写着是。

미디 예수는 통화 중이야. 미디 예수는 대공하라. 네 정보 꼴 좀 지대기 믹스인이 도우시야. 그 피규라. 디리니에 라바티스. 란다 저와 미스고 여러봐. 용아. 야. 결혈남 삼면 급제 디게스이니. 나라 주시다.

사디 초아사바 서동 유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드 셰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낭 차라 용장 체 서동 유규나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에서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야쇼.
1: 로용배. 동갑에게 응제도.
2: 어. 진짜지 리샤. 네 제비는 매일 저 식습스도.
1: 계속 하루에 허도 쉬어다. 롱가다 네 줄 남아 좀 와.
2: 남아 좀. 네 계시에 진란하게 계시 제제 네 년 대비. 콘서트 계시에 단 대비 나 식습으라시도.
0: 전직 제든 스코드 좋으래.
2: 배치 님은 거 쳐 나라 저거를 성비.
0: 라니스게 봐요.

0: 바모, 그리지. 보마, 더도 저주지.
1: 아니, 쉽지, 시지.
2: 샤시야, 가도. 마심 해봐. 샘래 마시. 속스 댐 닥주유.
1: 지, 니 샘 부기. 겜게 대유 요산다 갑시도.
0: 기라니 잠도 갑시도. 야야, 바모, 되다.
1: 마, 되다. 디니가 이니 근처 체벌이 아.
2: 샤니엘 마대지. 따샤가 세바니다.
0: 디니 뭐 나도 너 마가치를 위해 메데게르 고업다가 데데네즈

0: 제보 소니 결혼이부리.
1: 제보 셈림다. 너니 대 손지가 용이. 제보 상게 디제 셰미나. 손디 직 토야미도. 너니 대 님도 용부 손자. 파리 님도 로유. 계속 네 봐도 미지냐고 있나. 만약에

0: 진보. 고군고 고전소지 려주배마제 저와시라도 전제 오스에서샤.
1: 리베.
0: 권학세중. 너니 계단세 마십시.
1: 나라서 간다 손자. 디스스 손지. 계단 거야, 여러비.
0: 제는 언니 따서죠. 됐다. 지금 뜨는 시야 최수야.
2: 영아.
0: 왜? 지금 뜨는 시 최수야.
3: 영.
4: 뒤에 저분 리라.
5: 도시 진단 언니.
4: 드레레오 고주님은 무서워자 디키랑 귀양 예비.
5: 진단 언니. 라처 괜한 이유 만나지마. 이제 도제 사찰물이야.
6: 왜샤서 육소디게 도제 탐지체에다 소소 총샤 강반을 내차샤 권제통도 면대신다든 제앙아우 유스기 장안님도 계시셔가죠.
5: 레스 용아 진단은 이 도울겠나 소디게 니에카교 제지시쇼 디지에러 자스도스다 出过这些都是牛逼呢，姐妹呢？今年了，所有考过的，那也得说说就是。
6: 哈哈哈！要不得，见那姐妹年考成错，让了点就来的。

0: 예. 동미 여보제 동아. 그래 보응아.
1: 다시 뒤 장제 동아. 왜? 刚 boss 查不查，恐怕就偷渡。
0: 호장과유，恐怕同事了不打，过了可不得也得规矩拿着呗。何子了？你怕不听这里钱呢？他都把我应酬不对，可羞怯死穷啊！开始开始，哼！开始你也对不打钱呢，你觉得咱屋的那里有钱，伢了爹吧？你那觉得弄得我死多？
1: 그래叫后墙给就是松柏小阿斯给。柯林，快起个！哼，半夜出去，天色晒不得，打算去啊？哼。

0: 인다 인도베 투팀베지 근제 이메 아 데무스쳤다 예 아템디데 다뇨메다 치셔다 Kyrda Gutao Kangban Harcha Yoma Mask Cheza Yoya Miyu Harima Tando Kyr Nindo Vima Mima
1: Ma Kyrya Boi
0: Ha Semse Chuma Yonga Nye Kyr Kudubdo Kyo Sode
2: 天使的个妖精女啊，就算你呢了，我可听你的。何警官，
3: 可是叫阿南。
2: 就算你的。
3: 方木。
2: 方木。方木。方寒。方寒。方寒。方寒。方木。方寒。

0: 저거 갈래 쓰였어마
1: 저랑은가 자신의 이야기 고급도 제발이었어 다리 대주고 네 수업도 야 오시지 않는 것도
0: 왜 장게 니엘은 나를 좀 마동아 니에 최고야 된서 최도스나 장게 가르치네지
1: 그 수업도 근저스 제우 유매 니에 칼이 연주 제우다 워리 장진 부사 개요 말아봐
0: 레그네 제사 개 유드미 건서 최고야 가르리
1: 조호창 장가 고 콘서트 이제 시작하래 장자 갈싸죠
0: 나고 콘서트 승미도 괜히 늘게 에 진달라니 가르라 쉐비나 고다스게 대 초십지 티콘어 봄 뉴미스티 현재 재미게 재미소 다른 야 디테스티 현재 팀을 전송나라 진달라 피비 니에셰바 니지 니에 칼니에마 뉴니에 서지 제화상과 가리위네 아까리 역시 다 단단되다 에이 탑수로 비차기
1: 쟤는 저 시비 싸도와 로데비시시 나 유엽도 주의 예민이 이즈 나라 니에코 고래 메부수이 메시다 시야르쥬
0: 딩원 안쪽 강반러 유캄 팀띠 코 테지지제 대유기리 kwa toks lep ga ral me gyun tis ta nga nan ral nying chi sing yu be nie kho ye nying a le do shi de yi kho nian do me ba cha sha ni kho le nian do yi s kan ne ter ju yi
1: yong a chuo rang ge xie ni xin s de me wo shi de xi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둘이 조치 我接他 신도 我마타 신지 망자 下타 공아 망마차고 出去 요구용 남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장사
1: 대지 저구다
0: 파모 통중에
1: 도움을 좀
0: 파모 드리니가 통사되면도 내가도 안 가셔빈 게 신기유
1: 대지 말다 저런 게 갈수 있으면 내가 과세 맞어 미쳐버린 대지 고르쳐버린 대나 리안도 말도 제발 아니니 엄마씨 가봐지면 내가 과신대 나다 좋아 그러래
0: 明阿子真可惜
1: 谢莫多在马街他睡的。这人呀，这人个病症，人那么你咋？我吃，你心个面子了不咋？叫人家怎么进面子了？今天先听呀，还不咋咋嘛呗。
2: 张总，
1: 哦，
2: 你别跟我说的，
1: 要着。

0: 오지 진다 진라 디리토 드롭 십 중에 세는 가다 좀 됐어 가르송세
1: 아다 나 계속 또 쉐인다 방문 가 봐요
0: 디리 님은 가르시나 나 방문 가 봐요 레스팅에 망을 나 그 바브네메 코가 봐요 매니에 코 봐시미리
1: 아다 녀란 카드 치유다 다는 아다 젠다 구라 방목 젠다다 총기 구시 계속 미데 내출 합이나 나란 주 총기 추구시 디디란 게 젠다 구라를 제제 토도게
0: 랑게 딘제스 제나 나고네 시니르시 이네 녀원에 코코와 유메 싱금에 체전 쓰주 가르쳐오래
1: 오네
0: 진다지 상금 뭐 야동한테 샘 쇼빙기 말봐
1: 네 시에과 상마 잘 세브지 시에비 상금 상마 야오체 단 승비
2: 다시는 잘리 야스인다
0: 레신다 메바 레신다 메는 알로 주기 엄지 네 강부디 야오체 소스

0: 아자.
1: 당군이 아단 배치시대다니 권년 난로.
0: 드네 단다 주관리샤.
2: 방모 도중에.
0: 도얌도. 이는 예디엔데 덴덴니즈도.
1: 주관 배디 아담이샤.
2: 계속 뒤에 있는 네 처바 침노 요마시. 장 구탈 시아규.
0: 구탈 시세. 나나주 개구나베.
2: 대다디 안 주치도 시용마시. 미모 십치라.
0: 예스 예스. 아자.

0: 그래 하라 마이
1: 지시야 가르쳐서
2: 나도 계속 도울게 제비 방모 다들부터 용념이 돌아 좋아치 도움도
0: 마스 제비게 니 계속 님과 준비
2: 방모 도움하쇼 미시다 야마 팀 먹고 주기 니에 대한 조항을 땡땡 내줄라샤
1: 전국대회 그래
2: 디니에 세입시에무소 방모 보러 니주 갈라면 시에무소 최저 니에서바 단톱시 약슈디 나고도치로야드샤
1: 급디디랑
2: 现实，但营养没多，你也等得那么早，骨头可坏一不一。
1: 用啊。

0: 제보. 됐다. 진보. 지샤레스.
1: 좀 알아. 라리자 여우쇼. 아도라 로그니무리.
0: 이거 줘라.
1: 그라스 르르 제슈이시.
0: 영화. 지샤를 영화스 구르시다. 시스 제보. 진보, 또 스캄도와. 저와 큐는 제 도야미도. 얘기가 죄송하.
2: 급두두 나란히 가고 이제 배웁지. 나 도와주면 또 니도 없으면 좋겠슈. 더비안이 겨우 배웁도슈. 조항할땐데 니즈라 얼삼지. 파요미. 중앙세일러 사실 전부 세제 급제되이. 니도 배 꼴을 딱 제시기를 썸. 니 조랑 가봐야 기분이 먹죠. 니차 니도 배 답을 드릴 식물도. 최선 결혼 세가 요비.
0: 샤는 갈래 수였소. 니에게 나는 죽일 시비. 괜찮아.

0: 제브랑 드레시에서 녀고스 디네즈 상아리 차기미도
1: 나주다 자윤교 아단스에 지다 더더 후장스에 조시 신별로 오미시 나주대 레베 지라 고여대 스심차성 부유자
0: 후장스에 디 급도도 후하이나
1: 왕모라베 님데 호전조나 대샤 계승의 기시비 그 예뒤라 켈린시마시 계시 운의 화제도나 대기도 로워시 세유베 다시
0: 아단스레
1: 고군 글라오미 왕모가 고강 밤에 교담시 운의 진 디제 제뉴 아요 예 고군 지비 님 지기 전에 연결사
0: 아 지보 지보랑 같은 더 좀 말하게 왕모로 도부지 고르서 봐 직체는
1: 你的生不明度 可是无论互相赢不赢呢？金杯抵达这我预备大事。

0: 어지. 디수레.
1: 저치샤. 랑캉방의 용구리 삼삼이. 그뒤용 봐.
0: 저뒤에 네 화식이. 나대 그뒤리메 시에너. 저게가 수화용 집이야. 보절 제가 요. 되다 가리.
1: 방모라 봐. 랑게 신주야.
0: 엄저 상세 중아. 저게 집에.
1: 저 진짜 랑가 시에요. 방모고 와이메 네 신규다.
0: 방모고 와이메 신규 있으가시. 저게 방모고 와이메 신은 저 시에 시스비야.
1: 네 장고시에. 방모니 당도 참지. 저와 야탁 주의.
0: 알았어 봐.
1: 랑이 신문도 너 방모도 좀 지다.
0: 쟤들랑 아 쉬다. 方墨堂的可不好使。
1: 方墨堂的堂长的太牛有些出尽了都。
0: 谁给可这信息？阿家兰兰给阿阿蛋的简介当主角信息。勇啊，前能阿你们都押亲去，你最低进不许。这几下，阿押亲参不要嘛事。马上也还了事。
1: 저와서
0: 오지 민샤님이
1: 봐.

0: 근데 쇼소.
1: 고다곤스다 토추. 도스다디 교격 받침 봐.
0: 젠더비야.
1: 아자. 랑게 방모를 승부든 제자 하리나.
0: 디콘 동환디디 방모에 나게 쉬워. 니 단도 질린 집사비.
1: 아니.

0: 텐더 갈 계시면 되게.
1: 공원에 도리 교세도 와.
0: 세미레데스. 단데 방모 년도 브레스 말럽이나. 나무네 이체미도.
1: 저. 님 다그랍시네. 도도 렌게우미도. 구타 콘스 제가 용성 심은 왜?
0: 라지도 왜?
1: 니에 드스메.
0: 제가 연가지다. 그니 님한테 이제 세세끼리. 다리 리도 준비하면 또 밤 좋아 말다.

0: 엄지라 근제도
1: 르비나라 도세 마무시다 다들부터 도리 체토베 시라지 개세 지당 미이다 나스네 소셔
2: 미디 인지 겹도 지옥이
1: 마스 강발로 도제약이 미페메 요마시 탭시 역시디 무투 토디야다
2: 도가주관이 니코든지 소인지 겹도 지옥이
0: 지포마라 나모
1: 라디데스 도리 체나 그들 심에 하고야 요마다
0: 나제수기 니즈근지미 니싱그히 니도르토바
3: 좀마라 뭐촌도 방모라 다즈시죠 엄지라 도제나
1: 됐어
2: 미나 라게 다도 역시야 지자 니 좋다

0: 치다. 예식은 라나나 아르디고 마시. 이네 두르도 치다. 자 두르도 두게. 예저 말하자 멜랭 가지고 야면 치세. 자 두르도 치다.
1: 저 탁을 내가지고 탁을 내가지고

이다. 나 때문에 쉽다. 니도 배 두 팀 배지 근저스도 돼. 그래 보게 진짜 두뇽이다. 직시다. 겨르다부터 강만 가르쳐요. 마스제다 저와 소야기 미유카림바. 저도 겨르니엔도바 이바메바 아. 그래 보충충이. 예, 그저도 부티니 두두 기블루도 아. 그래 더 대직되다. 나인데 이 시기에 임치를 지마 대바 섭실 중이. 우리 정말이. 얘게 쉽디서 랭겹다. 얘 결루죠. 그래도

0: 다지도 결혼이 도비인 것이
1: 양시에 다들 기도 제자를
2: 결혼이 비결 제일 남살 보세.
3: 결혼 아무 교훈이지 말베. 소변수 실행 요 말다.
4: 죽어.
2: 정말 더 라인 도비 내 신규 유.

0: 광무수 진다신가 나수 진다라게 탄다 키나니 통도 넣음이도 계시기란 차례유나 제마 편이 그제도라
1: 삼시 통기 코나니 빈조 수버 다데트 띠데 투조 비어 마시 쳔 숨어 숨네 장게 콩어라 차로 가로 고도 네 순자나 슈아
0: 러시다 진라 네 콩을 슈쇼
1: 워시 famo tan kan jeto kodel megi boshaski das chega chino yung kuje bien
0: jo famo tan da ni su yora mi do yame na yuk sha na
2: kje se yam do na zu ge na na wo qin ning bu yin da ga mo qi mi yin na yu dan du sen na bi
0: o
2: na zu tu si chi shu da yong du ge
0: les na nim to pie da

0: 생이도 밀라지. 응응. 와 전부 다냐 고이라냐. 생이.
1: 네.
0: 세탄. 응응. 전부 되어지 신의 밑 시계 전부 좋아 신도 되게.
1: 응응.
0: 조사소는 신의 고고하디 디자 다르마.
1: 응응.
0: 아니 신의 신도 누구리.
1: 누구잖아
0: 누. 좀 쓰여 봐.
1: 응.
0: 좀 쓰여 사소는 신의 야나 이제 그디 눈도 자리.
1: 아 네.
0: 눈 조사소는 그 틀지. 틀게전 곧 니마당샤
1: 곧
0: 니저제
1: 네세
0: 디군다디 눈두고디 바 팀주
1: 응응
0: 선인디 신의 야나제 야 신의 틀 조샤 곧 틀리디 디조르 침문두 조샤르두데 난또 야자 바는 틀리어 봐
1: 응응
0: 십다지 조제
1: 조제제
0: 곧 침 조샤우데 조르 야 디모도 뭐 조니 이거 추주용으로
1: 추주 추가야체도
0: 추가야체도
1: 예
0: 추가야체도 어디 침디베 틀리 지나며 붙이야 다주 죽으리 불다 단지 랑과 중화제야 법 죽으리
1: 아 레스 레스
0: 도전은 거의 그 디디 차브리
1: 지네 돔베리 테브리 아 레스
0: 지네야 나고 그래서 당 쳐줘야
1: 돼 노노
0: 어디 내리 내나
1: 그래 그냥 드리 남수시 아십시 최도 와 과태인 봐
0: 만두 다 드리 비게 초역하게 잡두기
1: 아 드리 잡두기 얼베 고주 잡두기
0: 고주 잡두기
1: 아 레스 이게 라다다시 안주 파데임 다 같이 임집이 왜 드리 아 레스

0: 정주지 응원을 해라 샤샤나 난조 준비 정주고라 근데 오메리네 슈샤 나요리 개가른 배지 장주조진 배지 정계진 배지 조언을 배니스 원데 수요거래 다 단단 내서네 아자니 비게 따가 줘야들이 개가른 배 오메리네 슈샤 고제 속바 지지지지 아 비게 돈돈이 니 디투르 아자안주 개가른 배 오메리시자 슈샤 기 균즈바 절라버스리
1: 아 돈돈 산티게 슈어
0: 지지지
2: Hello, 침배 먼저 야 팬통지 임배 먼저기 안하사 야 대비숑가 야 테레 안 카멜라미 조고 두고 튀카네마 저 조고를 받다 주기를 안 주디다 만 제심 두데 제심 제마심 두데 고득게 막히지 안 직첨난 두고 안 접제 안 어디네 소 고주디 단디 간주 제야리아 고주디 단디 도시가 수차 차야 돼 어디네 온 준비 어디 차도 겠나
1: 다
2: 야르야르신
1: 진짜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규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녀가 잠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교육이 퇴응을 타 참비에 규제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에 내부토리 사도 빈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그 뒤주로 흉눈 개비 변종 사비 지도 点别 표기 주진 订阅帖 健康 기문시 등부 주바타 사도 健康 불요 초두 성종의 흉눈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숭는 계획이 변종 사비에 탄성 도핀타 허신 사빙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라 문수기 라린 뼈둥규 조두 후다 제유 비비에 뒤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 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매도 후다 제규이

0: 샵수 중기교 지수 총 지시안의 지시안도 교디 참샤바시 내가 매바 뒤무로 워메신 배제바시기 능이다 진전 저와 조중스
1: 고란 진제지 네 진제 로버티 나 심든 디구세야 디제지 어제 제주
0: 내미 임베 고홍연기 미린와르 민라 심든 디구세웨 초바티리 인슈
1: 고랑게 나 심든 디구세야디 편데 탭즈지리스기 탭즈디 멍을 고저지기리 티네 갱과다 왕부균제 네바 티미 롭죠 야베 김자 교부여베 랍다라 럭버치 초그리스기
0: 도마르 고홍연기 자 테리 예제 체르 모중메 파르베 쭈베 쪼바치모 디나 휴지 쪼베나 체디 나조 배신 유바 통외 진미신 예지 띵스도선 대단한 고홍연기 정의기 예고를 간이 변제는 쪼베나 디니 심디운 디규기 로다 대겐 치겐 제바타 치고 땡 당부디 디주지
1: 땡모 당부디 나랑게 고 나돈스시 담비 뇌디 나랑게 담비
0: 왠자 저거 디규 고홍연아 대공 파르베 카야랑베 티브제 신디 멍뉘디 라메베 카라 제거 그림 지시 머규 바라 카야네 파르베 코모로 카야 쳔마지
1: 코랑기 저와디 두비오 마리 코랑기 저와디 미주양아리 니네 체시디 뇌요 마리 코랑로 공기 구디게 시시에 단주 제자 팅딩에 레겐 두비오 마리 체시 뇌요 마리 시기 딘데스 그 디둥한 주발로 갑주쇼제 먹기도스죠 제자 마디네 통게 있을비
0: 나지 두고 깨바티 정근아 고홍연다 저와치마마세 코모로 공다 투데슈베카르 라리아 레니티치 규그마치 바르베 그만 양양 제배 왕기 고홍연기 타르 라리아 심진 디근나 슈규마세 지접 견고치 규스마치 뒤대는 숨 고홍연기 말라데네뱅아 심진 디규기 레게 제답단 제유레림 롭존 장주버지
1: 콘조 미세기 토단다 려고 태종어 주제 콘조 잡딘 톱쳔부 딘제 지엽다 콘조 남자 드민나조 딘제 르그여 톤데 만조 미규무 딘제 지군의 셰미 농군의 이 마치 랑지르샤 제장아레 셈나레 콘조님도 마조 최고 삼주 콘조 케보 융그지랑아레 케보 융그리 삼주
0: 가져다외 삼바드지 고홍연기 탱당부로 진류 냠주 디구로 마저 고르 책동 제배 닌닐에 마송와라 개보치 못도 류남치부 여바 명외 응으로 최배 고홍연기 심듄 디구기 레림디 초슝 총제도 뻬 고모진부 토슈기 디구 지간티 인라 마저 망슈 지간티 아니
1: 왜 망체지 간이 빈주네 야비 네 혼자 견주 라베나 여베 뮤데종 아야다 어 뒤주 가즈나 뮤디게 김베 토고 세고레 STV
0: 된담도 심준 디규스와디 베디 치주 자자코는 뭐인데 미티웨 마와르 공고 동토지 코즈 지변기 최고야 베디 마이버시 고홍연기 뭐지 제가 신나 로브다 흥룬시라 로교 치림신 콘주 공림네 최고 조준 고롱아 동동의 요스 미능어스 통해 고홍연기 심준 디규스와디 뢰징기 최초부터 냠베 미시니네 태조 메베 토네 징류 냠주 디부시와디 왼쪽 시장지
1: nge chobe na mi jik ten thu bu da mi ti jing lu nyam chö di gu gi app phob lin che na nga mong du ke ba go ri ga da yong shue le go chu chang ka she re ge
0: jing lu nyam chö di bu phob lin che gen yue chi gao hong yan ji chobe na chong mi le ke ba chung we go gi bu ri na zo jin bi che di mi ti we mang wa ma jo chi gu lu di che
1: mi meng bu ji kang ba da mo ra da ma xia je 만조체 마세 팅레르 만조 그제 제베 보시디게 초베 나고제 두주 그제 나러 기보 그제 좀다 외마 그제 된유 메게 르린디데 소캉도 치그리
0: 기보 시웨 루주와 고홍연기 공림기를 왔다라 지도된 게 제바지에서와 대리 쉬디 자도안에 치자체에 미신 이치 수주구요 年度别, 大姐切吧, 高红颜及职业别, 记作定给切吧前写别, 职业不惜提的, 团当度查到呢, 这是写别, 不是专门言别, 点名于你, 通知专门切的, 没特别忙完广告当途记忆, 高红颜及职业别, 空人们说的, 团员多, 这话去于没几个人里面了, 每天啊,应你说一面, 没人可以讲,塞不得心里面,
2: 真切个没声音是多, 俺这真切个没声音的,属于没大姐切的,每天看电影没,新样没多,大姐切脱样没多,看一声的每天名字没来没多。
0: 空人们都注意别,人民真音别,每天别的可能动动的没没, Kyoji Jibzu Tere Jengri Nye Goba Dunggyu. Gao Hongye Yijan Chen Chiangwan Sewa Di Zawa Nye Tungyu Mienbe Tar Jingri Nyamju Dibu Go Jemnyir Tugab Kome Tendo Gor Chi Jada Nishu Tsuru Du Tungme. Kyoji Laji Chen Chiangwan Kuju Tuju Mienbar Kyoji.
3: Jibzu Singe Yineja Di Shugen Yineja Ponzo Sangma Kyunggun Pongen Jangsi. Shugu Di Gao Hongye Morali Kyunggun Pongsi. Yozon Singe Di Tama Kibao Rage Jige Yomashi. Marzi sangma kibli kib chabshi. Da nganzu genlang du chobo ti na shugu sangma togyo ba tang kyunggui pogen gyangjang li shinda yo ma shi.
0: Dagje cheba li gao hongyan tang shamwa ki chushun sikyo du rimo wama pekye donwa tang teta nga kyo tuyen teta jewe me cha gyala nyawa yo ba shi. Nyedo nyinga lio dao jung ni bar gao hongyan ki yo zon chimke cha ju jikzu tang chukyo chebe nipa mingi yu di mima chimka ni lo shi tuyka zunju chi gyu chimka chi.
4: 期间的学历确定门问题的年度被再具确定出入独密一把事确定体囊民生七十几了民了高红颜色为职处期间体汤马切比呢我内常年给燃素生为单期极品期期我也修片期间但以内的学过下素素一年碰过他们事临这算在莫然以内的内子破间级之下我呢今年年素期职处期间一把谈
2: 杨确定天南穷困破天车西家印度莫然了呀亲切居住车西肯这几里呀送过去呢这座期间堂又从七个南修开居民瓦里呀开巴卡里去呢俺去中国西城罗平起给跟清华原意拉给在这里呀这些南都当到俺这西部所谓是里呀内子部部的扩张给尼巴萨巴唐部这边军事接触过马车但一年里唐到内托美古龙的弱脚起亚印巴达 如果要军队重建，要从给南的前面的这一部分来。第三十段阶段，内廷革命呢？啊，亲戚给提来，没得呀，看这前来来，多咱养不下谁。哎，亲戚基本上要嘛谁？哎，地主先给打，第一呢，兄弟对面派的给，铁板的设备呢？哎，地主先给呢，对呀，才是开始要谁？别拿，哎，绝对的内廷给打，要拿全国先给，要拿绝对的南端土堂先给打，起步代表给打，啊，内部段给一把。
4: 要那绝对提哪里呀？首先给内部段给那，俺就提里里呀，要从年少地主请给他们，要那啊，国请给一把这个事。提来多些，开始没得，来里听这请给面呐，俺就没得要从给来里提哪里呀？兄弟，舅妈的姐姐，听不见，听了不对，就当要从给内部地主打，国际请给里呀，姐姐，听不见的呢，请嘛是。来些，这片去去过过领土，俺就几旁居民，提考虑给不了呀。
2: 陶孙，请不上，请马上。马上从哪里呀？接生病菌，看望区别是我亲身。我呢，俺去餐厅去，这边去过呀，学过广播去呢，肯定去过去呢。俺去某天中国西城路进去，一眼请不活，原因哪里？供水器在哪的？俺做这边恰恰清队呢，对我们也不是。但那里俺做唐道，这组请给的，数十多个到水，对面昨年请给的，头单看这人多。 大家吃过些，对，这当村里头村民给制作清洁的这些制度给倒水。伊那俺做现代当基层培训过些，开始得来开发热带雨林活动，伊那俺做当中第一节里啊，南昌村这就有一节拍给他开发工程拉萨吧，讲到开边有个高林吧，伊那搞得对俺做眼巴都掏心切切吃过些，搞得对，他对，我这厂这个基本吃过些没一百大水。
4: 他看看车水这里呀，看到排队被卡里面到那呢，可是俺就过不过的，可能给个自己哪里呀？结果呢，他的点点要从个车水这边，两个什么事都要的。下面呢，考虑这个月被拖那要是。那些，给哪里呀？掏钱那修行，新村地区社会制作起根去，得要修根加拉什么他们要从去拉不落的呀？是不是？听这事，其实这才过呀，这边这边去过考虑你所说的，他们请给家里他要买些。
0: 确定铁托尼，怎么领定？让了呀，开包热狗汤，咸了呀，偏不准有念头对别吃下的，还将其管不严不，谁不得不信？我也是没听见，听的来信，学参他小心。听见给体外满位，请多信息看对呢，确认真的给请多军事局看到难受。听见，确定下过。王强给老了年纪，无图能我这几面来开发时间久。 卷子蓝牌都需要成立的，咱把三星铃木当了永久的来进行研究。您这一套的，就能够定出了地面出现就，搞到就一定要把它收起来。原定地面成了就行的，真的。 인지도 계시고